샴리야 교수 중외기 망셰 기비 퍼유 다르지 시바디 꾸드슈 닌주 냠셰 촉베 랑바텐데 지르샤 샴리야 안암즈 냠도 루셰데 생가테도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다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장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시대인이
1: 그런 기부 낭리야 쇼베거
2: 키랑 김에 낭니 슈베거
1: 키랑 농민타 냠토 서철지 외거
2: 키랑 조부나 련토 가좀나 외거
1: 만주 리센디 키남바 모자 니양기 겹주시 준초
2: 모티 센타
3: 모티 센타
1: 기외 옌비루야
4: 기외 옌비루야
5: 샴리야 공부 장시지 구리슈 창시에디 링켄이나 스리양좀라다 총기라르샤 샴르양아남조 냠도 공부 장시지 생각해도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di le chuo mi du se su wo shi
1: ke ji nin ge ji se le ke sum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u ji ge yue
0: ge ra lu xi xi nga xiu bie ge le ge ran ge ge si ge ge ran qi su bu ji ce ki ge cha ge ta xi ju san ge nu xi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네비 이는 양 계란의 제라 약체 추설치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료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치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민도 걸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기직마지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워미도 쇼로와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 미비 유나 제닉 처시 이는 양 북등 민규를 용화지 봐라 능구 남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 Chopu yubi wanki, mi yu di liya ziwe chu. Zito ngawe wanki, mi yu di liya di gi dian. Nganzo sunpo nebi wanki, mi yu di liya tuen nin ki chu.
2: Nyambu Yunting Nang Yu. Zhadu APP Yunting Nang Nian, Zhongyang Longchi Nianchin Jigyob Le Kongji, Nianchin Tang Longchi Li Zian Li Chekha Le, Kirangki Kang Sen Dibati, Yutu Kang Zhong La Sen Chobo Tang. 特同也用以龙城池南卡基孙九堂接令人类瑞阳瑞子所的立前这只芒果接让你接对的先求阿江江 APP 提囊按住中央龙城年轻基教部的空气推给立前亚先求可是云听云南按住表给立前先队呢为了亚七郎基老多卡巴掌狼库龙类人类多切索坑中途云听 APP 泡林南鬼不堂云听西北也以给他这里云里真不以云提堂听里年别听的音 云听 APP 彭林囊主机提醒瑞囊也一托年藏语广播写成年崔西囊的这年不云听囊语按住云听囊节用

0: 也很早些谈比三款中国汉籍更看不上地带带那个做啥的样中央农村县城的直接不离空我给他们成了们这这么三没东西为了只能看这么轻松我也能看见类似的总之把等东西把这份都接验的 청통지 판선와는 가밥숑띠 릉근이 파루라세바디 뉴 첨어청마 등의 잠수를 통틀직 받은에 파마와 층좀비 첨성식 서버럭도래 롱원이 흐여릉라 전문성친 고독워리가랑 중클래 마친을 중습접대주 니돈 니십 마몽니 독비 주돈드 등주야요비 릉마르 담란독비 리가디 그직 잠라영 마술버 사차 망불송띠 독을 니젠쯤 릴러 니틀에 잘쩐드래 어제니 니젠의 대우종띠 로 녀희릉라 뚜마타플리비 멋설 조튼식 대릉은 뚜르 레드고나바디나 대릉의 레츠능드 고득시비능 뚜이나 롱 녀희릉라 니젠의 단들시비 담지식나바조 현음뜻이밥지니 멋설 조정이 버드 자주시비 자툼지 단송등 최승극군이 로즈멀랑주일레
1: 장든 대툼네 트비 담지 왕줄은 더니시
2: among pinna se jili chepi skeje da tun denin jile

0: 기 우르수마기 미미 넘조 책동 등결에 개와 도롱 땅 여지 죄유 샤야 우르수다 요진기 제조군인 숭마 니제 주미 축 제례 제유대 태양초 니비 가소소로 미갸다 주미 숨지 지주 제유 어릅 냠제 소변 계급기 자주 대처 파돔 제바라 쇼유바지
1: 디글레 쿠네비 웬네츠 카마일롱 년조르키 제조군인비 웬네츠르 시나 아프리카 유메 지준 계급기 높규 타잠 쓰고 시키 세르드윈 대공식 제조견인 디바타 토마르 돔지 개발 랭원 파르 미갸라 겔람도 쇼르유바시 민가라 카메룬 타 아프리카 유메 지준 계급 계급니부 편주 프로그램 체피 로큐브 레튼 비와 타 겔람도 쇼르겐키 톱단 땡케 지신 유바시
0: 세계 넘어 초 콘센서 교류 년주 속에 바상 함라다 진지원 뒤인 레젠겐 코로나겐 다와 요준라제
2: Mimi da chiki, nganzu lao bar chuki ji.
3: Mimi bu chiki, nganzu le bur chuki ji.
2: Chu chu di chiki, nganzu chu zhi len bar chi.
3: Chak du du bie zhi ju yi, mu chi yi xin zi len bar chi.
2: Mi chiki zhe yang xi, gyang zhe che cho.
3: Nyam zho rin zhe wan ni, ngen ji dian de yang chen xi ki.
2: Se chu kang xi ki, yu ki mi nan, yong wa chi.
3: 미리카기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 리첸 쇼인 팅디 리첸 키 낭튼 조니 체단 토기 장도 롱누 시베 고르타 하노이 춤슝토 중국 장도 바바 동아 시베 고르 어리 어리탄 로구르게 냠제 망튼 낭중 키 시큰 충토 당월레 티스주기 냠니 몬베 고르 콜레시비 랑코르 튠레기 중교로 피게 내츠 시도 치구베 고르 방글레 록슈 춥제리 제탄 변조 피게르 람디 체베 고르 게지민네 민난키 중국 시베 고르 소인 샴러 팅데리 생키낭 튠 십천남 시엔쇼 조덴키 게사 아먼탄 지리 니겔하점키 최베 로조기 타예베 탐구토 롱슈 로튼 추고르 쪽숨키 더마 침보타 롱탄 뒤네 콜신 슈차치우에 롱남 균체미파 장도키 롱뉴스 콜신유 铁坦 타미링웨산 토스닌딘키 슝레토카시키 치조기 강문수 중쿠극숨시베 잉조침보시부 락바르토 문세튜브유 디니 조덴키 만신친토 내베 슈바키 롱슈 로칸시 니동캠이니 슈석지로르 지주극숨기지 뉴규마조 초보체교공시 콩도키레디 이시아타 에브리키 장도 뉴규마조체교공시이 뉴룹체네 니르경체춘 롱슈 로칸디 통도파르숨토 고르교 댐부충신 중국탄 조덴와르키 장도 뉴규냠레기 초보체케친식도 교류 公司提女个三百罗康起工资选拔李峰一给龙树罗康的呢中国起来给决定托马就切别女个张美罗康阿叙给车行日节去不是说白起龙树罗康起罗顿雄起了赵娃喜剧喜剧谈成琼阿森个月不谈明儿罗达决定了前娃出自同出日吉他请娃喜谈三阿森别罗树张马扩顿切的金灿陈浩藏起罗剧归国共同不约 决定去推运人不难，七年能挣七百人从水浪了点呢，艰难去老旧国库供给月。因为罗些人决定使用去女个怎么配给东哥了，特别受亲等我谈对呢，女个三百老顿多次共用俺投入前进，明儿决定给用给老顿东北去，赶紧你说这顿怎么送月不谈，你东家们送去送个老礼物，赶紧十九号投入东北七十月不是。 说白起，龙洛南产的大大江多起南巴的狗尾，皮人提出这开钱事情。公司提一级团决定与空给给客给今年话，莫哈莫的阿布阿提爷爷，第二十不脱行，十一加起来贵样吧。提醒电信产品龙树给通过哈江配送错不月别，龙洛南产组装切割了哈江差不月解决不是。 中国透过仓位，笼络了这些南昌地的温室特别属女人团主办团。南昌李国团直接给批准其运人土当地，南昌的渔人代表啊，日光棋盘建联签约。他家地区告诉，F公司决定投女个三百罗康顿了，马叫日光棋盘呐，笼络罗康尼他，为数罗康啊，随意不谈。 罗顿雄才东北的客，决定给用给女个三百罗顿出口的客，直接雄才东北的客，给其举起送一不是。阿布阿弟爷爷决定了，抢在土味民宿天空谈，配送草莓龙树塘，为女天空点不谈。中国的温吞给女个三百拉在谈，娘娘点个别，叫你别娘来吹，这晚上不做月不满事。 马文把决定去江都批给了，官地东为渔人去娘来打招呼，各路预备得出这个月了。况且中国起来给老段雄采取为那个三边南产三边塘，日光七八个，决定去日东下面送出来，加给桥北那个批给给名册，文革七八，什么的钱呢？随军去那个点菜，用途单越级绝不是。 女个超过了官地动画片，中国文文件去，起来给特通基础给跟着互打主编。因为罗先生，女个三边罗看去，你可以递归批给了模特，代表了前行。面具谈六十多个开公司，即便去去过别话谈，三年。

초보남서 라메드카르키 잠드르차야 나타 부치 니레미카 티니키 양드타 뉴르체 슈크체 당능시 나타브제 민저워 유바르텐티 교와야 하장망부여시 나나초 차드윈페 진양키 차킨타 자진페 급제키 니츠 디신 심규소 민저워마세 잔당티 티네고 수초라 잔당 신신니가 고수 좋고

Chimmy 당능신 티솜 심큐 조저 영수소 더브지샤 디네 숨부디 야차 샤부이나 소크차 나솔라 레모 제베크 덴자 영수치토 디이나 마체 콤주타 다초 주터 랑체 럭시 라와 리지소키 영수 더브지샤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 gyu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ng gu me jin mi yu di le chu mi du se su wo shi
1: ki ji ning ge ji se la ke sung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u ji ge yu
0: ki ra lu shi xi nga shu bi ge le ki ran ki ki si ge ki ran ki su bu ji se ki ga cha ga ta shi ju san ge nu sh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네미 이는 양 계란의 셀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로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먼저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 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닉 처시 이는 양 복등 문교를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키디 먼저 심포 네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키초
2: 남오게 튜닝지 회계기 남네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的破解指南仪。

기 가르치 많이 팅들이 센서 용바 된지 원계인 초보 넘어서 다 넘유 기란 차베 토르야 AI다 가면은 그나 야면은 머럽 다시 기 첩신 통제 된데 통해 두게라 야면은 율류기 가 제이기 태동 된데 신유 아유라 다 드링기 링실에 센 나로라 나나즈 야마소기 삼류 커섭기 나라마 순베 지바라 레균 동와라 토스 지구베 고려야 모두 접수 쇼힌 머럽 착세기 AI 상위 초보다 머럽 다시 젠기 괴주 첩진 통제 낭튼 육신 시비 가치비 태동소 명아야 자기 튼세 가지기 뉴슈 충도 동비 제체수 주니 나르마 순비 집에 샘캄려야 슈겐 팁신 여시 차외레디 지단타 외주로 람슬리아 데네 샘캄 실류도 동톱기 유지 주인시에비 자기 튼세 드리기는 김달려야 공고당화타 더구 토담리 유디 나르마 순비 집아야 삼류 커섭기 견인낭도 수도 중에 공수 류심 대단려야 꼭도 뉴스동과시 마시체나 뉴슈 충도 동와르 되장 타라 야마수기 삼류 커섭기 견일 주바 노부 나랑기 상마야 가버유 락바르도 토마 랑기 나라 오치베 급티리 시 니에자라 아자 슈라기 루부르도 로죽지라 레베 포뮬 락도 가반니 셀미세베 게제티리식 되어시 다시 뒤 봄에 롭조기 외조르 체바규 AI 링뮤기 앱식 퍼블린 체바타 대난기 독수 초보타 봄에 와르게제 슈리 양양 체바마세 링뮤 낭로르야 잼제 미베 낭튠지 켄하시 明儿, Zisim ki, Guro ta, Garo yingu chibachi, AI nama nyeje ki, Chemin nitu, Len debata, Ngangu ringbu, Samye chibi, Kejulia denje, Narma sunbe chibi, Semkam di, Luju washi. Ta kumdub yobe, Zuwe woki, Lobjongi, Nunshu yineri, Ta jisoki, Jibeki, Semjerwa, Ta donguyu ki, Chumje, Tumnam, Mebosoki, Nedunia denje, Kunsu, Rangdo, Mimbe Kondi, Samlu Kasab di, Tsushibshiki washi. 타이네리 시점 냠조기 갭도이나 착세기 낭투 배궁 체유비 뉴슈 충도 동두비 집업 민용화식 대야 샘차치 타르가와 교류하시 당 안아스 AI기 링미 파소 제바 퓨제 당도 차기 첩신 통제 기자 안아스 초고스기 녜스 튜즈 망부지 송하시 다 체마라 나라 퍼리시 김규기 찰람소다 사르슈타 독시추 카도 견제 체구 디게 부체 녜모동 류토 죽시지 루리니베 룹충 로마시게 칸에 되마타베 게제티레 김다 순라 무마신타 괴마신 교하시 다 초구 다야디 지베 저베 접전 통제 딘지시 다 이내레 머럽 타시에기 년담 지갸 체미지 순라기 세바타 공기 레디 가게미 규비 지베 접전 통제 낭로라 딱도 왕차르 딘네 괴린 로바타 김제와라 펜준 뉴스 동화 티착베 지동소기 능수리 나르마순베 치베 삼루동 미규베 앙 대바삼기 기나틀라 뉴쇼경 시톱지 티가르슈기 두치시도 카체이스다 독스슈드 삼바 베진 나나즈 김달링기기 켄도 가반마리 다이네 단데 줄리스나 로준 치브남기 아 가데질이야 교르데어레 다 카체이스드 삼바 베차샤나 르디단 제베기 카야면은 미네첩소 야면은 볼로갸겐기 카 딘제지기 아 칼소리 하마코베기 감지나 루샤 아니 아 독스 양카지기 디나로르야 아 하지한 군부 예비 그 가딘제지기 와다 고지 아 진단 토부 예바 딘제지기 아 체이식도 와 재산 대야 카 체이식도 다 카 체이 딜레 태동지 중도 와라 다 재산 카 체이기 태동니 주규 14 제비 응어슈 제비 맨 신식 리스 제송샤 양결 공무 응압제 체이치 진달라 도공라 하지한 경부도 년통 레디시기 가체이 태동 낭토 넘버 축제 되버타 제주 태동 낭 가뉴버이는 태동 겐기 가티 체이 제로 제버타 티르 괴리기 주제 조유 가 멍시니 꾼베 바라 림보망부이어지 다 제산 가나로 레다 멍시스 되선바 아 망체 유버와다 넘규 통에 망부유바 다 꾼버스 되선바 고 림보디 토부유바 진단디 토비요 딘제지리아 고고토와 다제산 사르괴베 더십체블리 시도 중고라 멍유 지점 땅와 점기 치군베 가튼베 저토와유 가체 규림 나로라 마네 중유 치와 림베 더블람니 요고르 겐조 치바타 예와 메자 미나 인슈라베오시 땡아 추구 익제 송강니 뮌감 가뉴고시 다 뮌감 가스디 삼방 하나지
이게 숨부

0: 세티 다도 더구 도담 쳔베 시왕기 진이기 넘버 교로 나니 인소나 상하이 총계의 처진 총도 강기 팅아 AI 링미 치료기 머럽 다시에다 착시 협조 지역이 내든티라 주망다 APP 니르경길에 공지 체제 탁대로 요상 제도 주고 하시 타이 내래 미터 리뉴기 락젤리아 데니 내든 티지 모두 고교르기 남베 동네 나르신 튠시 하시 공세 주변 내든 티지글 명의베 정신타 이치 가와 남부교제 교과 속이 개주 된지 유사 다 직도고 도담 챔비 뒤도도 뉴딩기 태도 지가와 교로 하시 다 김상기 다종타 지든 뒤도도 중 매바타 김다 마무시게다 로드 직제 지바야 제지 规矩기 뒤 코나라 토나 집을리 낭뒤기 릭딤 타다도 规矩기 남바야 낭미도 당제 머럽 타시게 낭뒤타 낭뒤 밀릭바 급뒤기 뒤기도 말라 정신기 내 뒤 주종 제라 말라 정신기 더람 주고 것이 칠레 계진기 직수 럼로타 락제 주종 롭스 티주 김산 뒤주르시 촉시 시지기 주종 말라 조구비 최고 뒤 레디게 나르마스베 치바야 송경 체규티 차웨 지덥기 비입타 낭뉴십실 당나신 총리 제국의 남수제기 각제 루지 낭로로 응외소 주부타 집지 낭뉴 체실의 슝뉴 겸니 나르마스베 치바야 최민기 제진 뒤토도 강고타 용공기 겐지 제십동괴 롭제 차제 장제 롭스티 균된기 롭지 낭중니 나르마스베 체진 이치기 뉴바치로 동괴 김다게 추구 차도도 슈퍼라 뜹띵한 각돔 제버서 메인바라 뒤줄이야 춘진 치시바니 다시르기 낭퇴라 도구르 제규로 교로구범하세 추구야 류제타 빌로 락시기 소리 차원 민백의 비리소 비단기 제덥제디 눈슈 충도 동규태라 지둔 제퀘스 제송샤 단이도 인소나 계급 처진 兄弟 강소 대생아이 냠제토라 이제점니 에이 자수 민어진기 님구이 셉슈 세대도 동아타 자수 민어진기 님구이 셉슈 고든 책임기 나르마순비 치바야 독수기 니니타 독수의 산더소 독수기 자조 지배 셉슈 고든 친미촉배 랑지등여시 장차를 기회 높진 시팀 로블링기 기겐시모와 쉼바 량제우예이 더구 토담 대생기 시신 체주타 이든 체주 지수치로 당리 십시를 땜빕기 웬게 머주바타 루구 정식의 낭퇴 양양 퇴비 레디라 지게기 낭퇴 십시를 시구라 제부 견지 퇴주 지수라 양 십시를 체니 중전의 응원고 체타 규림 가고 내퇴 퇴지기 견지 제시를 시기 각동 남수식 체규리야 군디 동구의 체 소나샤
1: 로생남초다디링기 인다라 캐지 추두 주잠 남겨봤다. 괜히 겸아 십자점 장차 남겨기 요새. 내 아마라 콩리 쿠리요라야 송급 남겐 소바식시. 니만 남라 샤제라야 자잘 농족 간다 간 채내네. 만주 총기를 때리 장다 남겨 요새.
2: 아마라 감상.
3: 지난 세 시간 티겐 레그디 갈래 도스 요새. 이내래 다발이야 로주라 카시 레그디랑 제상. 단다 레그디야 자동 치르 치르 주기.
4: 아자. 기름 넘치 차부시동안 계란 치어 망치어나 지루 당장승계 코르류 승용소발 퀴규슈
5: 응음지타 뺀유기 겐비 게스비지
4: 졸초탕 깅냠기 촉배 지주 호규
5: 따나 독지 투미 캐주 응아웨 윤구이 사토
4: 양신 파드 민원비 장조 사탕
5: 토신 지차베 초베 사토
4: 메게 유주코르웨 리체
5: 메게 유주코르웨 리체

0: 야 누누누 그래서 누누도 저 상황에 등사 통도 집행 시행 말한 저 보장 나서 봐 말한 저 마침 배치는 지금 구글 나서 봐 좋아라 그 지게 받침에는 파워비 리포트 나서 봐 도서관에 말해서 문제에 따진 지뢰의 내진이 출시하신 경우 리미 출시하지 차도도 그래서 콘솔에 관해서 문제에 따진 그래서는 들어오는 지금 뭔가를 즉 규제가 차야 왔다 그래서 是目标里，但是可能是年纪第一个月上不上去多了。
1: 那块薪资上就好了，这就是。那是
0: 嘛，
1: 是了。那给那个他记住嘛，我提，你刚才前面讲起，他不过给天灾是不咯？他好像是天灾全天灾了，他听见没有听的？他工作当时是不咯？他他对着当时他他不，给工作是个把个把他那个呢？
0: 就。레벨이 그래서는 부수의 소재 지인류 그래서는 지금은 나는 저 위기를 직변적 등기 요가 그는 저 따진 여자 지하에 누구시 되는 여러 번 너는 딱 나는 저 그래서는 딩상 그다지 계급 준비나 송 준비나 또 저기 관리카나라 샤야기 딘저기 디저라
1: 제제 땡큐 나는 센터티 온란스도아 온라제디 김지지아체도 다저니 지금은 임바다 루트에티 진행 거봐 땡겐은 되게나기 삼년나다 내 마음이나 라제디 피게다야다 야면은 균진 되어 레부치야 다른 인생은 기초들의 망치야다 건조한 대가르기 변조인 보수 에르바 어디게 텔니 삼년 건차르시 근데스팅이나
0: 다 마음다서디 나로즈오베 삼무시타멘 다치 하장기 rinpoche chaade war. Tani nani rinpoche chaade do nandzo garaasana chi kasoore dilo daji kani kesee chego gula. Kani kesee di chidi chini maranzo rinne kandre chi yinmi dwe di kyo wun shiye bine ay rinne dilo kashin dilo gisam ghar jingil. Nani garaasana dilo garaasana kyunzhung sa di, jenshi sa di, di kye chimush tungi. Da suya garaasana chi kāsore nīmi dī rīndāng dī ngāng jī ān yōng jī pā māngu bā lō gā chī chī ngā sū sū jī gā dā nīmi ān nīmi pā mīpī dīng jī ān gā rā sī nā rīmi dī rīndāng dā wā dī nīmi khyab kā māng jī tō yī ngā jī gā rā sī nā rīmi dā sō jī yō lā shī dō chō nā mī nī tū yā gā dā chī gā rā sū rā nīmi shī sī nā gā gā yī sī nā wā dī jī tō yī ngā rā ngī nā wā dī jī sō jī rī shā lā nīmi bā lā 계급이 말한 저 뒤털은 결교 챔버를 말한 저 뒤털은 배정 제재 말했으나 치매 의미 배정 제재 문제 중에 말했으나 원인 바로 대야는 말했으나 신주가 이 지금이 문제 생산 등기로 수매 말했으나 직 소수 소신교대 지금 글리글리 제는 지게 유로 등에 다양하게니 선주다 이제 이제 뭔가 주요라 되다 가라서 뭐 발언이 수준이 이제 가면 뭐 뭔가 그치 워싱턴은 말한 게 삼나 근데 양만주 성주 지지라 먼저 라시델로 같이 도주 잡혀 유도니 라시디니 토비알라니 그래서나 순수 제기 생기
1: 이길라게 더 진행다 하면 세다 단디 믹스에 글라세 여러와 티킨 진행을 비탈다 티 니야도 야지 말람 쉬어 이
0: 레셀 토시 토시는
2: Sendo nama tsuwa, ten dee kangchong tolengi le tsen shu ca song, shamla nama lingge tsuwa mu tu je, ngan zu tilam to kuti shu be, le tsen shimba nama sendo nama shu.
3: Jik tuen cok be du si tenpo rzu.
4: Gyang gyu lengpu sabara be be gyu.
5: Zenken nama tso, henge gu kamsang, xiangle, jiktun tso be, duxi denpul zu, gyanggyu lengbu sabar bebe gyu jibbe chidi li chen shugyi. Tirin wala nangso wu lian chabu chonggirki, dang zu gyungki, xebshu byuche tordong ta, penje chirdong le, gui di dangwe gorti sero na.
6: AI Tumi nyendu, turab sabi wazhar, henge, gun kamsang. ngani mi thup ri nyu ki nyen chun ba ai zhe me yi kira ni nyen nyen chun xu bie le chen se gu ge shi ti ya
5: 두규기 발견기 록준 균쇼와타 록규 콜류 록규 강충토티네 록서버서 터담기 내든 적지타 권영진 티다니 원체 낭소 우련 처보 총기기 종민망부 균댕기 순나시이라 디퀴 레치바 최나 양력 진치 쉐기레게 쿠부식시 원체 직니 숨시 녜테지 카발규니 레토 망부 유진 녜퇴닝버 탁취 모토코니 슈두 사바양갸리보웨 티다 탁취 치발 디퀴 레퇴 미니 심슈 망부 뎨응구규 지 진닝취 자윤 디퀴 땅 지격 치보이 수직 天光기창 벌셰유 타자 레퇴 창벌 슈친 차바타 총미 강진 용도 송디 동了中大盲土庆余 디루춘도 우렌차보 총길기 양타베 시경체제기 따워주바타 랑린토 따위 럭중럭수코 급수체디 디리 셰슈 뷰체 토르디 동위 차취티 수지 남장기 체도 샤니 꾸디 숙진 당신 땅주경了 디니 각자주와타 냠취了 디니 강인세와 무주了 디니 망러 편부주바제체디 셰슈 뷰체 리수타 편제치르동와타 시림 최경 띵석타 띵디 용귤 균투나 꾸디 당유시 튜유 신부난 딜레 캬콩수 견다타 리튜 망라 최경키 레튜 뇨진치웨 마라 댐베 지동 최경 치단러 슝뉴 갸구비유 총계티 차긴타 참베 딜레 공시 계주 계숨나다 전수 주신 네급 차긴 좀미베 딜레 킬레르 츠나 땡수러 띵네 척베 주경러 니치바타 망초 척베 주경키 땡수러 꾸디 동웨 제답균이 적배 전주 응압주 조금하세 땅주경기 조치번이 기숨주송의 디귀기 탑조 당불난이 셰프슈 킬레트 땅길레트 퀘용러 켜발체디 원체 최경치급 터담치게 매바타 텀진치게 매바 카돌성신 제인비 내당러 타지도 균도 당유시 팀의 디귀기 내튼 창마디리 초지기 딩토 내신 타주 투도 도마충외 게다치도도 친유 강내 TCH 우렌차보 총기기 총망기 최든 퇴조 남수족시 디귀 땅전속기 족치워 총미 올린타 터담외 킬레제 창문냠도 슈디 디귀기 지베레튼타 최경기 간내러 퇴몽토 심주타 탁수체부시 차자 유이 千王景 계지 디귀 투규급 天가 강충토 공배 알레키 희니 통규미라 팔캠 장자뷰징 지베 사코 남장러 고림댐부시유 미진배 광토 개니 강충토 봉바티 타동 초민남러 강의 침부수유 디귀기 최면 송도초니의 초망부 산행원수 탁주 주식 땡키 체신 총길 터담 디카기 투토도 산행틸 송리 장차체배 투유신 볼타마추배 간에티 년치기 낭토 디랑안 탁주 충유 탄다레툰 주발 골경 미치발 내툰 쪽지 딩뷰니 람신주배 원의 뜻디부도 지 쿠유러 균도 챔부충와 통급 원신 계지 디귀기 총리이중 기응학주 양양체 투가달 퇴묘타 산행원수 슝툰 주부규 총기틸 레툰 냠추타 간에 냠시기 남바사바시 차유 민알 링지체나 쥐경기 간에 시기 숨줄학잠 탁수체바타 징이 숨시니의 대지 카발규니 레토 퇴종리에 숨주소시 차유 망초기 더난 치수집 주무기 동용타 집에 용보 피주기 내퇴로 민네 총기티 디귀 구기주미 투러 디레레퇴기 카세 용자 지토 초용니 라달체디 지토 리리신 꾼키 밀람토 용자 체부시 총미 남한젠타 정시젠기 구쿨민네 총기티 디귀 칙동야미 니수자숨기 레퇴주비 망패레디 샤동체디 뉴체치제 중재 联络제 규니 주토발체비 총미 시워잠키 팁딥지키 냠수지슈토바타 체토联络토디 된다 충자남 캉베고니 마툰발 탁수토바타 된다 뇨부남 뿅뇨르 탁수토부유 망초기 균딩키 리슈탁수치바푸 망초기 초난 차부유바타 주신문세뷰베 디퀴러 디퀴 땅전소키 니치티 이두영악주 럼루키 디레 셰프슈남바 최대왕비니 디레 중외타 지배 용법 남냠토 터담치배 치미 지토를 주바타 키레키 셰프슈 네츠르 신니 라치랑디 중외 도린타 배주 티웨 카세 용왈 꾸디 다유 쿠유 짱말 주바타 중외 도린 카세도 침바 레튼 주배 뉴체 교수침배 디귀 토디에나 잼탄로 치디타 치기도 친송 시 진인추 상시 총사 디귀기 총미 강제리기 장불세배 깨제티 갸치 총미츠 투몽기 섬듀 후불주유 yang tak be si kyung che che ki da wa zu ba tan la lin tu da we lob chung lob so mu tu ding sep tan den ti ngang be wa tan du ne de me le chan be ku yu tan bu li xie shu tan zhe wa yu be sim che ki qiao wa ti da ji ji xi mang cuo ki luo di qiao er ru xin yu xiang le mu tu ti sa tu na zhong ki gun duo la xiao song ga wa de bu po yu chung we guo xi xian shuo na long dun ju tuan yi kong tu 평종하세종군이파궐기타궐잠레게미징갸균지링원념출시머수머양리규미바타총시기멍시지군이하람동바더부시타차하살대와지타쇼군이허장지투제기나바차유티종군님바대월치바타뚜롱디친추타따스추니쇼바더불치바평종하세변조락제사비쿠타하세토살쿠소초수지니티게충신 총규키 갸균 지링원 염출시마 갸탄이슈 자개팔 치루친유 변조 피게 동화 짐주 원토 교구 천배타 초배슝람타 흥이 짐투슝람 허시자람 광갈 남탄 기준제타 디신 총습키 슝람 차와 망토 당와 제리 하살 슝람타 자람 커주 제념두키 능수 짐주 마라지 주유 흥이 짐투슝람타 지초진 표현유주 슝람키 낙추네 하사팔기람둠 해시 짐투 슝람소 전에 남장 카치 주네 샤동 토바탄두 하사데와 체베 추즈 숨키 촉두 짐주 콜게타 추즈니키 벤조 콜게 시제 차네 차유 총기 세규키 조기니 시티에 내령외유 파골 나총 송경타 총규님버 규규기레 틀러 꾸디 땜바당와타 청규 통규 총람 쪽숨키 사워 동차 규규리 춥신신 Rinnu Mesunta, Loshu Tindong, Tuyanyamtu, Rinbur Chebe, Longa Dongki, Natong Le Tingzhaki, Suishu Sababar Yu. Nguanche Niu Kuisani Chongzu Xiyin La, Taja Tokzi Kangchi Mangbo, Jun Yubata, Tunju Nguanze Chongta, Mangchoki, Rinne Luze Dine, Wanda Tangchin Jie Jundi, Zangbui Jamki, Chamdanti Tingzhaki, Chonggui Xidu Kulyu, Ji Chongmi Dichin Drugarki, Nguanme Nitsu, Chensu Chixin, Nyongchor Samu Tidarju. Yer Du Su, Gichu Jamtu Chamcham Le Gugup, Chongmi Chor, Chonggir Ta, Jiangdo Ki, Kingbe Chonggir, Chengjin Ki, Tarwe Chonggir, Jie Nyamche Ki, Zidu Nyong Chor Tu. Rinche, Jili Chukju Rinyi Yubbe Chonggir Ki, Chukyu Ni, Chiki Jiti Dabur Gubata. Lingche Ni Gina, Chuta, Nidru Lingki, Chukyu Lingka, Chetun Lingka So Chujam Ki, Pardon Ni, Zishi Nuemar Ni, Kume Jili Shichu Shichu Ki, Chongshun Ki, Suku Zibar Gimata. Jili gya ha zam ki, to se xin zu, ding bui ngon jang ki, par kiam xin mo jun bie. Gar ma zhung yi, jang do mang pen shib shu kor gya, si zhe cha ne, cha yu, cheng zin jen ki, ming wun bie nga, co war gyun do dong si yu di, ring yu ji ju lang kho se ci ta. Ring yu chong gye to dam le di, gye kub rin bie, nyam zhe cha we, geng zin tie zhi, se ci so ki, sa tu na chung ti ni, chu mu zi yu su chi ba ta. Jang do mang shi chi ba, cheng zin, xio bar, che di, tar gye chi we, lang cu sun shu bar xin yu. Xiang long mu tu ti, xing nang tu, long mu chuk chul ha zam ki, zi sim kyang bie guol se ro na. Da wa dun bie, xin jiang hu gyu tu, ca wa xin tu qi. Ho tin chong gil ki, chong lian tu, ne bie nu gyu te gu, ka ma bong di si gi, gar si ru. Gya kyu mu sung ya, mi xin bie sa sur si tu, gyar dip che bie, ma mir lo do gi to zi. Bu mu, cham su lip yu, bu ma ta, yu mi cu, gu gul che ne yu ma, yu xin yu ba ta. Ga ci gi, mui chuk sa le ti gyang. Gaju gui zhe ce le tan du ne, te xin tu chao xin qi. Tie ya, ne ning ki tui dir, ne ti ni sa gui qi yin ba sui chen. Sa dong tu, lu na pang bie di zu qi gui sam gya, bie ma chor gang e che. Lu ro gu ju ba ta, ni dong lu ji su, gi bie po sa ti da ki nang tu, le ge tin zhe ni ji gya, qi nyong me bie. Sa lo ding ce ka cui gui ba ta, chu qi dar gya gui ba, sa pen ding xin ce ka cui jo gui ba so su le ya ding cui mi. Ne cui ti, Jili kashi ki sar nebe tu sha la. Chong de tu kyeba na, mi tsi kambur, sa xin de bie, agu apu du ri ho men so, genpo sum de ma sui bar. Jing zhu ma ki, tan cham sum war, ga le kaku yu. Sa xin dip dan ti, ngan cui lop cho, ji ju. Gun ka shi bur, yu mi gang ji ki, gar se ka wa da do zi dang jing, che bur kyul. Nam tu kang le sa bion dip gui ba ta. Lu chi dar jo gui be guar la, agu sum ki, mi tsi kambur na, sa xin de bie nyam yong nam tam jing ba chor si jing, cha bar lop. Sashi ni, ma pong ki yin la, lak zhe ni, yu mi cu yin xing. Ga zi ki, ngui chu ni, nyam tu shu wa xi yin bie. Bue ma cu, satir, sim tu xing sa xi ming da yu. Zi dong ti ni nian ji, ni zam la cha bu xi dian ni mi. Pong di ti gar, jia tui qian ni, lo chu zha ke xie song wa ta. Yu mi cu ngan sa ni, bue ma nam ren yi ki, ni ni zi yu. 타자봉디 쿤강 총솔 럭결 체디 망초라 고레나 켄덴 로도디귤 치듄 체베 고라키 바바링 투귤유 디르 다와 투바 군초 로리 침부총화타 초사바타치 베마츠 차와 당보니 쿠메나 레바주디 바구숨키 김투 기규티시 니티켄 리야 헤이 서싱한 츠 벼와 이나가 탑시 킨즈 러브인베 주제티 창마르 왕와이 시제베시 유미츠 당림 마체갸 탐징버츠 폐고 티가샤네 로침시 초뒤지 망마냥토 라야마메 로도 더유 민알 통교유베 정용티다니 심튠시 세저와 사바티시 사빈베 치두립심시 걸크기 마괴 능미 거래 탕친토 로사바다 주제베징 티니 봉디 믹세 촉진제베 마갈키 총투시 총투티니 마괴 모사자 매매 티민키 댄 창부시지 콩키 딱토 유미츠 달가타 커슘 마부 뷰체 카츠리가 람 탑진웨 총카바타 링콩 야보미자베 칼르치바 튀그유라 야마뷴키 능미츠 체뇨와 탑진 총기토 조괴베 갈레 쳔부두 지주바 튀그유 총투 마갈토 초수 중남미지카 모사장키 시슌타 총투르 지도 체싱 총제 내유 튠조 차지 응아지수 튠조 학점 두탈 차와티 디랑아 두부시 타정어 세수바타 룩샤시마 세마타베 팔립소 코든 지신 유베 뻬마키 능미츠 마르퍼바짬키 사콜치기 체뇨 두부유 총두 티이 니지유 미버 파르탄 저와타 니지 망미 능미 뜻디탄지니 므지키 심지 삼바시도 교류 모유종니 인베 메메티 어보도라 도알 숨바키야 남바티 더비 슈킨 팀네 머부나 슈부식시 쿵키 중드네 징주 마키 창말 로람 치바 통웨 나랑양 콘주타 자웨 미시도 귤드총 시주유 균딘 소시리 중웨 이치티 각제 투수 편도 치슈시 티야 다와 듄비에 따뜻기 체무시라 구셉제이 랑콜당네 걸크기 닌잠 투규급 판시베 자탄제 랑콜기 콜로드와시 미미 롱동키 치류토 록접치게 뒤도 난립 미토베 광남자 침부기니 문낭양쇼 고오티니 대베 마갈키 권잠토 록수바니 유바통급 광키 능규시 그 최다시 치두베 상비 소마르 록돌슈유 소마키 뉴르토 공심러 년신슈 린장순바 왕하오이 게지치양마세바 탐진바 操시 위치디 라체 감키니체 뇌망송최도 교우치 택자서 조조바타 주실 짐바 저지 콜로지와서 자주 하장 뇌외 감추하기 낭지 차워시 구셉제 라키 탐진버츠 라바 탐불주니 강의 유치 진주마츠 킨즈니 치지수 외비미시 지주유 가르쿠토 쇼토 로람치베 차워티지니 균댄식시
7: 콜로디토라 미통주로 껴주담 소화기시유 Shenda Midway Kirani, Tiwega, Puduchu. Sosun Nambi Tony, Jojuta. Sosun Nambi Tony, Gengurba. Sosun Nambi Tony, Nyamju. Sosun Nambi Tony, Tatsu. Sosun Nambi Tony, Gashi. Sosun Nambi Tony, Pugdu Mungur Chidu, Bebuchi. Kedan Nyamdu. 중국디니 저니기 남베토니 티럽지 응원도 유월치 중국 남베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비부치
8: 중앙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第六讲五胡入华与中华民族大交融魏晋南北朝时期
9: 要深入挖掘云冈石窟蕴含的各民族交往交流交融的历史内涵。

0: Khartu, Majo Agor Saya Ge Lhagsam Simbati, Zowu Shenzhen Tan, Tana Kupa Chimu Kui Ki Simju Sarbi Dine Ge Majo Te Je Hu. Ngan Tsui Mutu Shenzhen Ki Simju Sarbi Dine Mengshi Le Chien He, Kula Shibu Lego Gyachil Dungyur Top Tan Nuba Dungyur Shi Chi Sun Hu. Tun Le Tan, Sardu Kuyu Penzun Nuba Tumbati, Chige Ki Majo Ki Le, Zhongguro Kongbi Dungyur Ti Yang, Su Jun Din Xin He, Sardu Ki Jungne Su Dungdo Qing Hu. Talu lo du tu, rang ye le sang du zu pie qi ge ki meng yu xia pie ke le ge chang bu ru jia zhe nga cha sun par wa tan. Meng yu nang zhen qi ce gu ru tong ju ru xie dong jia mei ni shu zhe ji tan qi wa xi xin pa. Qi ge ki meng yu xia pie ke le xie dong jia jia la ki zhong gu ru ma zhu qi ju mang tu dang yu. Ti dan qi ji tu, lak zhe zhe zhe tun le ki qi ge ki meng yu yi gu qi ju jun tu ta yong yu ru ngang pan nu chung wa tan. Chige ki mungu sanche denpe tunle cho su donwe kye chu ngar we ngu se tuedu ching yu. Chige ki mungu denpo ta leksu zhuwa ta chupsi duntun leksu zhuwe nipo sangpura si su ne. Rangye ki chige ki mungu igu xepe sanche saba ngar we do ti zhongwe benjiru ki budu kongwe zhuyuru gunu saba ne yuwa shi. Tsongtunbu chige mungu si si zhang mong hua ting ki. ngan chu che dup dun ne chi ge ji chung be ma jo che be ka cho ti se chu le ri ne nyam ji jian ta cheng ri jian ji cho su ji ju ri ju ru gui di dong ju ta tuan ji reng xin ji se chu le ri ne qi le ta zi sun jian tu nu xin che ju ru gui di dong ju zu wei reng xin ji se chu le ri ge bu se to ru dong ju xin xin ngan chu tong dong chi ge ji ma jo xin chu sa bi di ne le ya ju ru che be si ju nga ru hui tu zan zu dan ne ge kong qi ge ji ren bu tong be xin de min na ti wei mang hua nang jin che ju ru de di zhun ba ta sa tui ji chum zhen nam tun le jian du ju hua le jia ju ru qi xu qi ru dong ju yin xie jue ba shi
1: de ge le gu ne bi bi nin chu ge si ji ju kang ge zong li jiang ki ce ju gu nin bi jing tu zhong guo ro ge dun cheng zhen nang ba la pe pe e ge duo le ge zong du no ya da jian zu na wa shi li jiang ki ta lu ni zhong guo da e ge duo le ge ba la Kyoyong Tabjuro De Zhewa Zude Lojoo Dagda Korwe Loyin. Zhoxi Xi Jinping Da Zongdong Gushabgi Jianzub Nade Zhongye Zhewa Dingsabdu Dongchi Chargui Ngarwe Kaseba Nayu. Zhongko Chwaji Ekado Chwada Lhendu Gyegab Nibiyu Zubdagi Tabjuro Chidunla Zisung Shubada Chepsi Te Penzun Yiji Chize Sabdu Dongwa Gyujik Lamjik Buzay Tobu Nyamjun Chibara Gwede Dongwa Nugyu Dele Da Benjo Nyongchong Mangzu suwa kipgungi nyamle gyaji dongwa jie che de gyagam nipyu tingrib jen zugzun la xamdi tibwe likwa shudu yu. Zhongko chwaji togda parasumtu la ding mi ling da galabi gyagab ki yichi rungwe nyamle rogda chibata. Eka dorso chwa ka da lhendu. Zhongko da la ding mi ling ki le wang jikdun chwa zugyung ngarwe ding sabdu chobara gudi dongdu yu chi dena yu. Nova ya yi, Zhongko ni eka dori ki nyamle rogda khe chimbuda chobu sangbu yin. Ega doro cho gi, zhungu cho da lhendu, cho nipiyu rangmyo nyozong cho ju le, pengi tibwe chiwa toba chibata, benjo nyozong da, nguza nukyu dili, mengxi zugzun, xingli nyalai suwa kekungi, nipen nyamli, ding sabdu dongdu yue chi dena yu. Wu Zhenglong, kongsa gi chikuru xiu yu.
0: Diga le kong ne biwe ne cu, gye yung mima tu su, yun le uyu lenkang ki uyun zhang zhao le chi hi, dawa gyebe chi chukun ni gi nga zhu, bi jing tu, ega doro ki zong tong, no ya ta jie chen na yu. Zhao le chi hi, zhu xi Xi Jinping ki, gu xiu zong tong ta jie mu na ni, nyam tu, gye ke ni bu zop da ki, chung ni zhi wa kong bi dong bi, che xi sa pa gu na yu. Ta lu ni, zhong gu ta, ega doro kwa ra, kyo yung tep ju ro de zhi wa zu ni, lo chu kor hui lo shi. Zhonggu eka dor tan lian tu, ge ke nipi zubda wara chung hui tu mung si tun khe jing lan lin yagbu darwa tan, sui gyun za xie ge gyun gyung hua, nguan nyeri nyamle thamse bi hua, chung nyi zhi wei chu zi gyun chen mi para sabdu dongwa jie xien ne, ge ke nipi mi mang la penpa ngar hui mang wa zhung du hu. Zhonggu ge yung mi mang tu zu ki, eka dor ge so wara rinpa mang wa tan, kyo bu mang hui za zi zhong un chi pa tan, chim zu tan de gu ge si yung lu ki nyam nyong bi ri ting sab xien ne, ge ke nipi ngun nyeri nyamle chi, chim lu ki ge nian qian du yu ji sung yu. No ya hi, eka dor ki, zhonggu ni chok bu sang bu tan, rog da sang bu ru zi yu pa tan, zhonggu rang da tan, nga kong sa cha cang ma ra song jun chi pa ra gyab yur xiu yi yu jing, zhonggu tan lian tu, nyo song tan ma chok so kya kong ki nyamle ting sab bi wa tan, chim zu li kong war pen zun lop zhong tan, pen zun jie xi ri zing yu xiu qi ri dong du yu ji sung yu. Xiao jie, jie chen na xiu yu ba shi.
1: Di ge le gu ne bi bi ni zu. Guangdong Xinjin Shenzhen chong ge da, Xinjiang tun ge zu zhu ma ge shi xiu ge ba, shi he zi chong ge li ki, 양탑의 시종 제대 따와 죽거든 락린 따르웨 롭종 롭소 균두다 띵습나 베네 롭종다 십시 렉주제라 시직도 꾸뒤 땅왔다 만조기 심제다 도구르 집에 내뒤 탁주 숙진 제대 롭종 롭소대 망조라 팬 도바다 공배라 꾸뒤 동왔다 송제 덤습 제대 롭종 롭소로 팬제 응의 통교로 균두가 꾸뒤 땅유 롭종 롭소트 광동 신진기 총기리 치 치제수 나순 촉지 뒤베 개주라 시게 갸지 나순기 제뉴 토르데다 레리 지규르 추기 그거로 미데 당당 만족이 십슈 띠네라 띠네 지벤다 군변 정신기 체멸롭다 주데 제뉴 소종 제유 부덴추 부덴 총슈니 신진기 나순 직뒤 치유 망슈기 사공식 인신 지쇼 딱제다 슝무 베리 소기 덕십체부규 대가라 미덥 정류 롭종기 지든 침부 유바 시도 총규 나준기 롭종기 그고 멘저버라 시데 산에 대가라 짐버드 직 멘저베 AI 롭젠 말아 주버다 민가라 짐지 체나 롭젠 팅 곱주 고추버다 롭종라 슈베 미팅데 촉동 갸레 게유버시 신전기 총미 천双키 정이 직부로 땜바이나 야부 대잠 시 톱기 민도 안조르베 AI 섬로동단테 문에 팬윤 침부도 지주유 Lobjong Lobso Beizun, Shenzhen Chong Yeri Yongi Zongda Chu Rinpo Yengi Guzhi Senbi, Nedun Chijikda, Gyada Chukju Ripke, Shibshir Chede, Takde Likjuda, Takju Chekyuriya, Jigdui To, Guzhi Dongxin Yu. Guangdong Xingjin Shenzhen Chong Yu, Zengzu Bu, Gyunle Buzhan Xiongba, Zengxue Lanki. Nganzu Xi Jinpingi Dengzu Gongba, Lobjong Dala Dara Dingsip Chibata, Yangtabe Sikyong Chere Dawa, Zugbada Laglin Darwe, Lobjong Lobso, Dende Dikdinga Bewa. 고지 롭소다 망기 꾸고 시도 제규 타용 시바 레슈 버바르다 롭소 면주 뇨간게 니소 만조기 도구르 집에 내뒤 탁주 야부 시바 집에 십슈 추세 토르 동어지 제대 롭종 롭소 중재대 공배라 꾸디다 망조라 편도배 내게 중재 응수 교루바 댄디 체규 시주유 신장 툰지 조주 망대 시쇼제바 시허즈 총게르키 갸지 땅윤 내지바 Tepsa tangpura kyu te mangi ne zuyu dokshibda mangi simze sewara chidun che de lobjong lobsoy chumze shirim juu yongki penze ngu su gyurubara gudi dan yu. Simfu lamki gangdang chumshung ni sanay tiga kenden yugu chumshung shikshi. Tsemyu chumze yugu wa bojin yigu chebata tuyo zungsu chumshung ki gechata seye sugub ki tunung suwa ki kyang ninjam ki chungmire shukin tipki yu. Nedun teri mikde sanay tiga ra Degui ki nechi te chomre todam da, chongye todam, chongdui tumi suwa da nyamze to, todam ulen zuu de chongdui ki nyekyong da, chongme choba jikyo chakwe da tunju chepa ma se, lamjam da ta nyeshing, chongme kui da ta rinwe, chenme chomre nyekyong kui lariyang tengi che de mengsi jikyo rinbu da tuku chandu tangwa da, nyekyong tuju chenle to tangyu. Chongba liyan yuan ki, taja Kuyu yagwa da jikje yagwa yu la nganzu chungdu changme chongyang hajangi yagwa yu bada gundruyun chima ne chima zhe. Chawa dida changma nganzu sim tingla pabsong shi juu yu bada zhe. Lobjong lobso bechun Xinjiang tunggi zhugzhu magde shisho geba shikho zi chonggir ki mangzu tunggu sumdo ngabgil haqzam zhugyuru gudi dang yu. Xinjiang tunggi zhugzhu magde shisho geba shikho zi chonggu zhengzu bu buzhang xiongba heyu jun ki 안주 망라 대기 준교대 신용 체제 치슈수 제교 타종 체제 만조기 도구르 체배 차와 총자 로지직 짐기 야부조바다 만조기 톱조다 기조로 대조르제 사메제바라 치루 당데 롭종 롭수 춤제대 만조기 통토바다 초르토베 응유 춤제수 교르바 체대 자주 응유기 토네 땡기니라 로덴 규르밍아 지송슈바다 송종이 타직도 체토바 체 유제 주유
0: 디게 레군에 비베네 추 Māng yōngi mēnchū gēnēng kī lōngā zēngkī chākū yōngā bātī cī chūgū nīn tēpchā jēnhē, nī dōng sūngchū lōlī gōb Māng yōng lā kio bātā, chōng kērā tā chōng sī jīgyūrū chākū, chāng xā jīgyūrū, dēchā jēndēn, yōng tū tūba jē kī rīmbā māng gui mēnchū gēnē mā lā, kio yōng nē zū cā wā chākū hīmbā dēnbī kāsē chē bā shī. Lōngā zēngkī chākū yōchūbshī pē shīng, Māng yōngi mēnchū gēnē nāng shū cī, gā chī gubchū kua ngē pā rā gyōng kiong dēnbū shūng hū bā tāng, mēnchū gēnchū nāng kī mēnchē gār chā nā rī, sōng tō nī kī ngab chū ngā sūm sīng pā. Shīng jīn lē gēnē, sā chā xiān tū mēnchū chē pā rā, tē gā rā chok tūm jī gā chī cī, gā chī gubchū sīng hū. Lōngā zēngkī chākū yōngā pē shīng, Māng yōng gēnchū nāng shū cī, sā dēn tū tōng wā tāng, bū chē rīn bū rō ngūn yū rū yōng wā chā kū tāng. Mī chīk lā yīk chā jī kī, Māng yōng gēnchū nāng shū bē, shī chāng zū, pē chū tīng sāb tū tōng yū. 개용 시큐리티 겐주 난슈페 제도 취십체디 조교 이마타 면주 겐주 신청진비 지규로 차고 요소 동료 이마시 계획 면주 겐주주 차고 노르튼탄 침수시 시장 선파 장정광키 차구나 니도 야메 니쇼 조금 롤리급 신청진비 지규로 차고 이 믹스에 진난 운주로 영화 제조 카세드 마타 디니 안초 장샤 면주 겐주 등주 시피 제도 개진시 인피 안수 사콘와르타 라과르투 신진 캡부난기 시지 면주겐주키 멍유 접소 톱단기 추세 뇌제기 돈유병교로 편도 유제송휴 롱아젠기 차구 주영배신 기그 면주겐주주키 텐도 면주십시 규르주딩 습도동교타 차구나 면주겐주기 깔차 토단시 규르 차구타 첸데도 동화타 동주시단 규르주딩 습도동화 면주 사료기 뷰세도 회 피게를 갭 줄제 제디 제도 나초를 된테 면주 리공타 면주 튜네 공비 주주로 갭 줄 제주 임바 땡비 카세 제바시 장정광키 차그난 칭아 초두기 지도 제디 면주 섭슈 사료를 무투 갭 줄 제테 차긴타 튜베 사료 면제 면주 겐주키 가차나 주주 임바 된휴 퇴송수 안초 텐도 면제 사료를 고용의 정시 섭슈 코드한타 정시 갭 줄 제주 인시 송휴 차구나 롱아진게 차구 중앙배신 유린 내요 겐주 름루 퇴용내 쪽디 지규로 차구 서구 상마를 캡중군주로 용화 체급한 댐비 카세 체유바시 장정광키 계급이 지규로 름루 중시타 지규로기 유린 내요 겐주기 섭슈 남창 가르차 지규로기 뇌슈르 림배 제보 체시제 실송 유린 내요 겐주 캡대 동기 휴 중주로 차긴 준비지 유리 내역 겐주 기간 사실 시행과 대가를 주동 지게 제주 출입 체대 안주 겐주 난 수견 상마를 더비 티웨 마와 중주 시에지 송유바시
1: 대가리 군의 비빈인수 다와 개배치 주군인 주추 안송배 경제 긴지 미슈 분대 니버테 실롱 총례 직딘 포규 사도 주다 강도 변동 해봤다 미슈 분대 동구 차시 당보 은대 개배 고림 따라 간소 신진 민权 总 주주 스북규 앙숨베 토도 딜랑아 퍼버시 데니랑게기 미슈 푼데 가젤라제 갸르드 페주 집에 테 토베 세계 개침부지 인라 주주 앙숨베테 랑게기 콜람토 딜랑아 슈버데지 감세 토 치도 제베 겐제 미슈 푼데 당부테레 교류여 버시
0: 디글레 쿠네 비웨네 추 세주군인 중앙 농진연진 지급 리콘 노르베 레젠디네키 니동 니쇼 저주류 레젠 사바 캡타 체페 제고 비진도 배유 계급 지부 라자 개진 시바타 탄티 셀러 요어 시바 에펙 노르베 채무 시바 위티 개제 주 더십 시바 주미 섬시 제고 초 시바 소기 잠추 지자 개주 잠키 중국 수준 타 방미 공피 추제 토회 치조 고이 지도 点别 초외 남바 사바 미드 링뉴 소 최근 레미디 중국 변주로 근류 사배 초소 폐와타 주피 레소 조배 폐소티 초용년 원바를 제바타 중국 변주로 기 외동 초배 둘람라 뚜양 퓨바시 중앙 농촌 년체 지접 레콘제 변주로 다초 시바티야 인테르 고소휴 다초 시바티 현재 사투 고간타 직체 딘시르 규티 켄덴 툴레 제타타 사다르 젠람라 젠지 제바규 중국 변주로 뷰디 공배 조배 순냠 퇴배 라린 원바를 제균바시
1: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중앙 지자보다 계급 최대 우렌키 최조군인 멤버 약슈기 은둔 제지 캡라체바시 왕치우다 펑크 류화쿤 도룽회 로징근 로민친 白华丽侯凡凡顾翠英所陆敦古石静啊담顿琼유控制차俊恶了点내厕所空古的내句所급 제심 섭장지에기 라나메베 리리기 닝도토네 두렵사르베 맨두민의 표정념낭 은바체유
0: 디글레군의 비웨네츠 사괴바라 최군인 신도 중화라 탈려다와 당보내 둔베바라 계급자람키 균 은소 둔통주로 니수적송타 지왕아 오진체바타 대투송래 야제레코타 청중두윈파라와타 니르르 찬유메고로 코좀치 접계타 둔동키 계진체바티 투송래 야제니타 청중직팔디 지소용기 속진만에 마르동와타 예마벤주로 댄토 쿨교용화라 대교로 댄부토유바시
2: 나무 최진기 양덕디네종 뒤라 피규르기 노작디네트 다들기게니 센시버디니 중앙룽디네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제시
1: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자르벤기 만조 치자 가시기 제 주군인기 고모 투고 계속 튼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타 냠레
2: 시디타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궁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리첸 쇼인 팅디 리첸 키 낭튼 존니 체단 토기 장도 롱누 시베 고르타 하노이 춤슌토 중국 장도 바바 동아 시베 고르 어리 어리탄 로쿠르게 냠제 망튜난 중 키시큐 충토 당월리 디스주기 냠니 몬베 고르 콜레시비 람코르튜네기 중교르 피게네츠 시도 치구베 고르 방글레 록슈 춥제리 제탄 변조 피게르 람디 체베 고르 게지민네 밍난키 중국 시베 고르 소힌 샴러 팅데리 생키난 튠 십천남 센쇼 Jordanki gesa amantan jili nigil hazam ki chebe lojo ki ta yebe tanggu tu longshu lodun chugor joksum ki dama chenpo ta longtan dune kor sin shu cha chi we longnam gyunche mi pa jangdo ki longnu su kor sin yu tie tan ta mi ren we sa tos nin den ki shungle to kha si ki chi jo ki kyang mun su zhongku ge sum si be yingzu chenpo si bu lakbar tu mwe se tu bu yu Dini Jordan ki maan xin qin tu nebe, shuba ki long shu lo kan shi. Nye dong kya minh shi zhi lo ra zhi qu ge sum ge ji nu gu ma jo zho bu cai gu gong si kong do ki le di. I xia tan every ki jiang do nu gu ma jo cai gu gong si yi nu zhub qin ni nir gong qie cun. Long shu lo kan di tong de par sum tu kor gu dian bu qiong xin. Zhong gu tan Jordan war ki jiang do nu gu nyam le gi chub qe ke qin si do kyo yu. 公司提女居三百罗康起工资宣布李峰一给龙树罗康的呢中国起来给决定图马就切别女居长美罗康阿叔给车行日节去不是说不起龙树罗康起罗顿雄起了赵娃十九十七坦成穷阿四个月

阿吉拉梅尔德卡斯基，瑞安勒恰夏古伊呢，昨天德卡南基，明年南塔斯塔，俄布基，让车，雄就基，杨追塔，普久卢卡瑞安索，出表示，拉梅尔南塔斯提，卢西基，那边托尼，中期穷人塔，明年同心村片，瑞梅尔南巴开进行一部马赛。 아직 하면 될 칼 날이야. 캐치 치슈 댐피에 르면 남부 시인의 시샤. 아직 하면 남타시티 미나야 식제 양 댐키타 당능시 양 치슈 치피에 터블러 댐굽 시인시. 남타시키 리티 갈학삼 여시.

0: kirang chikpo nangli ya shukbe ke.
1: Kirang kime nangli shukbe ke.
0: Kirang nungmi ta nyamtu sechya rewe ke.
1: Kirang chobo na lento gazum nangwe ke.
0: Nangzu li sen di ki nambar ngozar nyayang ki gyab chung si juin cho.
2: Motu sen ta.
3: Motu sen ta.
0: Kiwe yenbi lu
4: ya. Kiwe yenbi lu ya.
5: Tene ajilhamu namtashki minayan sikje dang denki chipta dang chechu ki chedab te inye lamu shungna loki minam mangchi huar rangrang ki tuimu ma yinpe sika chunpe ngabu ki yengsu yubi rishya tina loliya jir niri sumliya yechukto ta tangbuti dukar nang ki minay denja ki yengsu becha shabhin duen nang ki gelu jimpipta 티네 지미 군데 나키 참스 튠퍼 중부 튠유 튠줌 나키 륜첸키 영수 더부타 니부데 야차샤부이너 되어간 나키 뎀주키 중린타 심도 민주회 영수 제샤 베차샤부이너 냠티 큐세 나키 지동 영수타 티네 냠티 강세 나로키 티동 영수타 게베 샤프트 푸트 영수 페미키 샤프트 무처 영수 당능신 티솜 심큐 조저 영수소 더브지샤 디네 숨부디에 야차 샤부이나 소크차 나솔라 레모 제베크 덴자 영수치토 디이나 마체 콤주타 다초주터 랑체 럭시 라와 리지소키 영수 더브지샤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거 츠규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지야 님고 메진 미규딜레 초민두스에 스워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에 매양 까마리진앙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위
0: 기라 루식싱아 슈비급리에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체 갸탄 심주산기 뉴슈 스구기시
1: 기랑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나양 기란에 셀라 갸체 추서지 포아디 디공리 덥가세기 체로급리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청용체비에나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게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게랑기 수부 가래 침부지의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에나 야구민도 관리
1: 미유토 초안이 튜니 되버지 거기딘비 기직만 제지 게랑가주 옆도 유바르지라 게랑 심규팀이 미주야 원미도 쇼로와지 소외낭 같이 지정유야 가초식이고 미비유나 제니 처지유 이는 양 복등은교로 용화지 바라 능구 능구지
0: 김유유비왕키 미유디리야 튜니디에 초부유비왕키 미유디리야 즈외초 지통나외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에 먼저 선포내비왕키 미유디리야 튜니기초
2: 나무기 튜니 Pekegi lamne nian zhen xu. Tandil hingye ne san xin ba ni zhong ya mi ma gun jub lung chin le gung ge peke chin lam yi.
3: Xue xi shi cheng zhang jin bu de jie ti. Qing nian ren zheng chu yu xue xi de huang jin shi qi. Ying gai ba xue xi zuo wei shou yao ren wu. Zuo wei yi zhong zhe ren, yi zhong jing shen zhui qiu, yi zhong sheng huo fang shi.
4: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陆军处短剧集。陆军处也给勇气。陆军处次。陆军处次。
5: 生个林家公共商，谈得林家男生个组别里餐厅内，中央农村年轻级别里空，配合车轮头规制区别，六种推测级别里餐食。我听的里餐年终学看着阿英，提林个里餐哪里啊？模特，习近平的推测设备，中国开具电白基础人路的广播，六种集团年终学院，七十个组织内，单个正二级别组织学院，他这三种去七十了唐队去个内。 俺最当年马克思人路给西当人别作为浪迹人，马克思人路给西当了，哪能没别七十个扑上他，哪能没别七十个人呢？七十个西路脏嘛，七十个直听他不解决。看的马克思人路给西当去七十天的温泉人心学呢，但给温泉人心他唐藏人心领特成为谁？俺最当去七十组转起个天。
6: 当给组准去几规矩难就不满些，俺当不下呢。推着设备当组准出去，七十组准去，特聚去那年单笔说不他。巧用呢，当年用七百作为人心去，那天三月，当给七十组准给当组准去开学他，偏着他就去不他。当给七十组准同志密切把，让那当给七十组准去，车队开学他，给别钱呢。
5: 但给组准先打了，我们去偏这托搞事，同我不亲去三段七段，当能开拓那边那段难做，作为托内先呢，从我七十组准起手先不谈，七十组我十年明不谈，地摊明白这话又不是。

왕탕 다바리 효고 세소나 롱교 예바리 효 초상 정상 건보주 두자 탐서도 얻어로야 취세 연모 다단 발군 로도 럽친자 바리 효 산도 상어 마히나 아샤만 저라야 마르 노로 봉라 서고 마처 연종 친자처 마양 사연 정호자 동무

대대리니 아마존 척바 카와텐 도부젠 소첸 보송야 장예 로연 타마라고서버 쳇들 쪽버들 당보녀마 젠걸성 근기서버종메능야 데네 다워 젠걸성 곤세모먼 바 살와세 데네 타오카 판바성 샘지영라니 이전이야 대내 민족 헌법 선고 내사

0: ཁྱི Sang yang yang zong pun zong dar yin, sa kar song yor ne zhar xi, yor kar di sa ne tong ren zhap. Nge mo lang chi san zhapar xio, zhar xi jia nye de mong par sar, ge lak zhan char da dung pe, so nang zi xiang long dap ji, de ji par yung ngong par ji, du zha nye tse dor de lo, yer jia jian ngang so su dong, qi si ten po jiam sin zheng, kar so wan peng to wo le dar sar, mei deng zor wa ma gu xiang, yi bi nor deng ba sam xiang, sen jin re wa gang zi po, san dong gong zhao zhar xi xio, Kaka so so la dialo! Si se ne, don lo chu zembu xie ga semji je go ne, gundai tang jie dar zin chen ke ga su xu. Garbo lang ka pomong pomong tam ji je semong chachap zhoma ne ngo zang de, a yang me qin la la darmam tang, jar se tok lan ban zo se pun long qin kor so nam la, chep se jang jing tang jien bar chang yu jie jia su.
1: Le wo sen ba, lang gar se pa me long len zhong lang nian dong zhe go ber, jun zai nye da gar sam chong chun pei na bu on chi so ren zi. Dedui san ma yon tongwa ge mong, zhebge sai den dang. Ge la ma jir bong ren, den yor dong mu bun cer sa gong ma, zha ra dong xiong nam jir jir sar de. Zha ger qin jia deng zab ji, zha ger qiong dong si ngab jia, zha qiong zi zi chang min nang de, den ab jia deng jia qi, zha din zi zi chang min jia. Che par de zha ra dong xiong nam jir nang de, ye zha da din kap zhu, yong zha zik din kap zhu, den zha gong din kap zhu, jia zha dong din kap zhu, zha yin zi zi chang min, jia ne di yo pa tui. Don da ra wo cui sam nian, zhong yao ne gar bu leng ge ba si la, si mong chi jian zhuo ma, jia se tou lan ban, a yang me qin la le dan ban, ni jie zuo se ba, po gu jie lei jie gu, da gong zhu shi san gan san, da wa sheng jia de jia qi tan ba, jie man zi de de le zhen gang ne dao mu gun cer sa gong ma, zha de dong xiong nam jie jie, ni zhan de le bu, da li gar bu leng ge yi er ma nang ne, ba jian zhong ne ba mo bu, zao lang suo dan le ba bu na yong. Dong ge re chi zhen bo, dong ge le chi zhen bo, me ye tou la zhen bo, gong bu an de jia gu, zi rong gan ma dong tao, gan ni ma wang zi, rong ge da zi wan jia, jia lu a ge jian zi, ye ye me gu lan zhao, zhuo luo ba yang an zi, zai ba gu nam yer, ran bu dong da ye mi sam ji gong le de zi, ga xiu ra chen bang gua, wan qin le ren zhong zha, ye gu ra zi na gu, be zi dan ma ka gu, ban ba zha la zhen bo le so bu, ba gu tun qin ge jia wen nang ne, ma gan ge zha la dian jiang ti, ba ma ba si bin, cheng ge na te me ba xie ge dan ten zhong mo yong zhong yan qie zhi mo xie ji la de zhe xi ba da ni mo de le xie ban neng ka le jia xian om de le se qiu qie da de ren zhe xi ba ni man ka le xie dong zhe ba dong da gao nei qi dian zhe jiao gan cong ta ni zhe qiu ba ma se wo dian zhe la san de luo zhen yin de na lan cuo luo zhen po lan ko ne you qi san jian zu qi wa da qi san le mo lan ko ne you ma se me to ye ba da ma se le se yan ko ne you ni da ge san zhen dan zhe nan kan gong bu zi jin jin dong se ge mo yi la jin gan ge bu zi jin yin jia da ma bu zhen zhou jin na zong de zi jin yin zhong san chi jian zhuo ma qi dong mo chi zhen bu zi jin yin da qiu bu mo ba se ba din la lou xia zi jia ye suo wan ma mo jia ye gan wan le ge jia ye yin ban ba lou ke yan wan de deng la mo jia yi si ba ni mo jia yin da wo le mo jia ye leng mo ji la ba ban da ku mo se la te se yu po ji bong ba di le leng po leng ge zhang ko le yu za qiang mo mo chi ji zhi qi le dang zeng se se yu sa do mo ke ba de xie de ba di zhe ge ka din de yang rawa go bi ko ro da zhen hang ye yong zhong go ban de yang men jiao kan zu song ta ka do gar bo gan dar gar lang wo gan gar gar wo da ka yang che wa nam dang song nan tang nam le che wo da qiu bu mo ba din gar bo de ye dang de go bu zo zo wen so se le la da ge la se ren qi jian cha cho le sa da xia da se le go la ze yan qiu se ga wen zhen de ya le man kan zu zuo ra pe ba da da bo qiu se re Dema ta de nzhong san chi jian zhuo ma de, nuo wa yi dou ngu mo gong ne mar den deng de cha de me er ba. De ne zha de dong xiong nam jie jie guo, xia din deng de tong ge mo qin la le dan ban jie nzhong san chi jian zhuo ma wo ye guo wo jie zong ne ye er pei de. O zhe xi de le xiao, xia pei dang bu de la le po, la qin cang ba ge bu le xia pei bo, la wo peng tou wo dian jin zhe. 下辈你把的宁波宁镇上总部点进去，下辈三把的老宁波老龙九街把点进去，下辈一把的金桥三宁波去三街点把头我点进去，下辈我把的幺八七八民工的坡，厕所那你叫我这咋子说？连你安塘街把扎西桥，帕克各色点把扎西桥，马森城塔找我扎西桥，桥桥咱们滩用我扎西桥，不差日间片我扎西桥，扎西街南跨港湾桥，莫那么叫啥样这把的桥，扎西。得了彭山草本秀其实呢阿姨母亲花了当班去下电脱的爬呀但呢假设脱了班就扎着东兄南家拉各等平常自己的扎起花子卡得了干部下班等卡了啥的我们得了是就这但当卡啥我们国马的你们下午这么的彭山草不对上的这个人用处给我你咱们是不样子的没有人通话跟我们就到我们不能拆杀公安的扎着东兄南家国门的他跟你们得了也有的人这个是完后也有大家也是谁怕过各自电话的时候用过大家用是谁骂什么有用人把的时候结果刚了大干品不差距完成大话的时候前这边没干完的时候让他们少去干完的时候去这边杀定用完的时候骂不到幼儿的电话的时候在当时娘的弄把的时候骂什么去电机电话的时候拉给我们运动这把的时候拉各个说说拉家咯其实呢就是偷换班就这些不大干你们得了的也这是东乡南家就过了安格下的方法的他又跟着通南的打了我是就三次岁送天年中山车间卓马等阿姨母亲花了单班也是偷换班弄清电报人不了说不见嘛三家家去谈把的然后就这些不定了写个三级安的油他对也这也是大队看了你妈想着用着用的大队东大杠的亲着等着南的大队干错杠的站着接着掉了大队半个买到银着大碗没个没做三把三斤没吃差钱没有有不对当日吃准备我拿碰上错把酒精带人一二斤那拉干嘛人马就杀了对出人这是不拉你喝不了东着不东大杠的亲罗江咱们五十几三斤等把那行他当不下去七八人怕马你一招一等你咱们去去让着着可留干日让为过六百个半秋香单当行三我站起来日大难受八人就只想买到你家从前这些爱的手脚巧啥东西我真叫你干那手脚日浪干别人这些年动的难看花有三千包把嘛你就动着谁我们乐意多个本虽然可留每一个你的年文的一生此生中山车间中这些买到那么着把嘛期间那些了现在干上什么等是该有这些大的人能去得知答案的这干么当个拉球机入门枪个木业机这么装个拉球机看把死人让俺机全部自己拉头机搞啊动个拖把机奔到那处拦着呢突然俺们十三岁俺就半个没多岁十多拿文弄嘛岁公母差没当了大我一会儿进去马上去看你这么用不着怎么我们张钱包生活说话电视跟我有你不念的事我怎么都没能得着做完没留休了对然后我这想着这忙了得自打打事早晚这就我妈的自己妈就妈妈也我有你就操我母那干那家那些也刚把不接现在用着管那么就卡在这都没干上生巧也就叫家被打了也当去打了打了事他那三等三行者绿狼所打了打了事对建筑所的下路杆看见打了打了事就那三栋三间着万腾打了打了事一男千人找的着厕所打了打了事他那车辆地基的龙柱打了打了事所以呢杨家七寸牌就算这不打了事一呢是给买到这安藤打了打了事绿龙的打了打了事托马更巧三分球再就一脚所乱的再就三节五折票拿了阿联三把他都是各三球半包路上刚完三步等都是各三球半包打了单队马步扎都是各三球半包然后南土塞了说都是各三球半包杨家少就五折做所南龙就杨宋前再去地进做不了碰三做不这些点点着，西山的当热吃准备，搞了这些大地能得都是打了点门干完的，咱们吃点肉嘛拉整，没单求零三几呢，点着咱们去，现在当热吃准备，什么的鸭儿家乡。 야, 내 라드 좀와 가려는데 서름어 야세 나딘살. 주 난탕 찹스 다르다. 염당 똥달 가르완다. 뭐야 똥네 가르와다. 나딘 라운 서완다. 야신 패진 로와다. 논전 흉노 바자디 체수 완탕 다르와다. 我的 집진 콜로 전조도 인핀 잡았다. 난주 세마르 르다 봉 흘랑온 토워 뎀진다. 나상 까라 브람장 야세 초지 뎀진다. 까사 마트 오쇼 뎀. 저롱중 콜버 뎀진다. 흉도 근람 따토시 뭐주 젠토 저거 댐진저 다 제창달라기 야나 제모 노르 젠반더 너건 중어 댐진저 차도 님의 젠반더 열세 납된 살버 댐진저 동다 가르비 젠반더 마르 동나 살버 댐진저 디산 젠버 제창더 거성 토크 댐진저 다 세만 노르 젠반더 화동 라만 초제엔 파드 거위 카제이 마드스미 양제예 다케 남제 파제예 미 부모 남제 나제예 버차오 남제 지제예 추제 금초삼는 추 추니 혀초적견추 초삼 적상공보추 포라자란 차인추 모라세란 차용추 양란 최라 제원추 란란 노란다이는 추 고황아 예는 추 조불하가 용낸추 사라소돌 지란추 이천조미 포란추 탑친참미 탑란추 서영보미 지란추 노라소라 양란추 가소라는 인삼추 소기 자친 대비추 세마카르 선발라 지가 대유 정화르쇼 선아로다 니라라 군 자제 라마 자히쇼 소라 고카 마용와 잔하 렁은 자히쇼 체르 파치 마용와 군 체라 남삼 자히쇼 향라 자시 마용와 르자 멍군 자히쇼 시랍 레바 마가 문자면 렁은 자히쇼 야 파망 르자 함보라 영걸 메버 자히쇼 나이 나사 사치 양와라 춘포산 소버 자히쇼 소는 루오 겐더 덴바당 균자 니다 긴더 서와당 세니 영덕 긴더 자과당 자히 나와 서산 쳐버쇼 지 이선에 동저츠 쳔부 센초 세마데 저장 도마 사드퍼 문초바 린삼 참네 이잠지 데네 동저츠 쳔부 최근 초삼 예동원 고네 가연 주문낭더 자장 더츠 쳔펑 칼릉 저겜 팔레 라드토네 오 나자시바 저장 칼니다 가상샤 문나서 템제 예인 발라자카르 투수잔 종초상 템제 예인 살메체 롱상샤 쯔메도 자오 템제 예인 다나 더츠 장지유 보자 셀로 바자 등 자자 메도 양자 등 로자 나만 당제 자자 솔로 멘자 보자 레피 레평 보자 르노 당주 보자 르친 르정 보자 크청 마보 보자 일론다 도 공자 서지 메도 자치 셀로 셀보 자청 물로 갈보 로자 캄바 저제 장자 로만 나고 로자 지준 당제 자치 셀도 제모 자청 마세 멘저 문자 로마 바자 자모 일로 티세 자성 내설 건절 로자 메도 양철 롱잔 저주 당설 서자 커와 당디 나자 들츠 선디 선자 예버 당디 자연 검색 들츠 때자 임도 당제 자 자라 무제 나초 요 상가르 따비 롱여는 덴저 제와 자나라 보자 셀로 바자다 자자 메도 양제니 자정 내서 건조사 자섬 따버 덴진자 자찹 셀모 따르 좀 화탑 예쁜 철고 메랍만 모토스 고 자랑 호전 처반다 발업 잠수 처반다 저성 이원 처반다 생을 산진 참이는 체제 차여 조 앞에 성의 원만 당시성 점을 셀프 카디야 자정 더스 대내토 로서 히람 페르완느 걸강 당대 가오르니 로지 준자의 루송소 카겐체라 롱선핀 당서 더저 맨잔더 니적딘 담마 담베라 세사하 라른 초바 군 초바 미나 노르지리 당체 카 랑르 덴바 군 덴바 미나 롱담리 사차드 쳔르 덴바 군 덴바 미나 초라리 당대의 딘셰 가나요 자 당보 라마 금촌초 탈람 덴조 토바르쇼 자 니바 예담 라른 초 총태 응접서서 자스바 칸조 추정초 바치 동가 도드서 자 예바 노라 대단초 소나 노르제 롱초서 자 나바 라르니 삼초 레 롱다 다르바 동론조 대내 잠초 니는 제 더스 자성 진봉더 내 대랑 처자 로만제 된종은 원판 강원토 연이 나탕 롱주제 라고모 갈롱저 버효 부모처 된조 장와효 대내 년보 아영서 최주 완통 현자게 문탄 열르 자와효 다너 지스 남전초 칸데 건강 당와효 뒷남영 전부 땜저 유 在老家桃江东江通往等财政南面南京彭山村，那那这些年代你干出忙奔他那个，杀了人民这些小，杀了人龙不及，龙家龙城几只个，在所南街把这些小，把人中人帮弄俺，俺帮他们操几个，都占头我这些小，这些根基这些小，照顾这些年长个，难得你们得了钱得了，你们供养得了钱，你们打的得了等根桥三角这些。小几岁的干部两个马上能叫卓玛马克，这事儿小周干上现在拿出人民证，带队中了你叫没不当上看住等，怕个日间冷不，当下你当鸟事嘛，马上错了大家勉强怎么买到南京也应承啊，没有当面把上叫没能能叫，这事儿热的靠我硬呢，说那么错叫龙九招待，搞我那边人既不协助查，那个叫年纪半了人呢，你当上年纪早就把的有把刀。对对，到目前准备干的，各部人家帮弄南京，东青交际现在现在各上干了现在，俺上战处当着，朝下的村里些，爷们家的管理些，像俺你的要求帮着小我们你的严肃清着，什么干了帮着现在哪一村口当，双球绕的也不搞啥，当个目前点不空，头呢我是找不过呢，东一楼当着这么些吧，冷得当冷吧到，我们呢并没红事。

야 산제 템바 마나고 바야 가산 산동 자시쇼야 럭금 조원판 마마고레야 군디아와 르나 자시쇼야 바르말라네야 만정고바야 라산제 메서 자시쇼야 더자

0: 카기 토담기 테리 인내레 제시 아버지 고려시 여러발 한주 법주 담당당 소수 인내 랑고로 카 가베 급수 인내 내듄디다 급두두 성신 사부 여바 딘데치 통주다 텔레야 주지 체교디 인내 융어서 토담 전에 타주 제투베식 자완의 마인바라 만조다 정진진게 더구 토담라 된제 콜레슈 내림 카세라 라네 따르웨기 아니 체주게 남수 딘데치 주부이나 신내다 유린 코츠베기 토담 제도바 마세는 아주 망초인의 법조칸에 보동랑구르 되베급수인의 체베기 깡에 전주인의 원소 타주 톱제 주부초인의 티웨다 데라탄 티웨 내수 대부 용도부 리스 쉐인
1: 다지 도뒤제 슈베인나 퇴균도네 아니 다 공도 슈에데 법조 치레 카긴 나라야 라지랑고 대뒤 체베 내수디게지 다 대장 맛에 있는 안주 남규 종규 난도라 이내지 가사가라 직 조주치 뒤 내주 나 속바지로 봐 다지 랑고 게 동두 내주 나 속바지 체스버리 대다이나 초 가서 가네다 주지 체제 자지 중미 이내지 망조 남에니 바조 조주치라 뜻디 준데 준신 요리 다 팅주를 임바 있나 안주 중미 망조지 임배 응은에 안주 내가 팅주를야 兄弟 치고래라 궁림내래 제여기 시주 망부치 뛴거지 되게 다직 초니근에 숭륜지 개버이나 직주리 되게 야고치 톱제 타르투제 셰버이나 펜바토서디 야지 망조조르니 스위니
0: 다란시 레제센저링게 삼딜레드 드링키 링시레제나 행게스로 구디 슈베게 난데 카 숨잠지 니 푸스베히 응나소 지메데세나 양야르제요 행게 슈데자고
2: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유바틀라 기부 담보 시설
3: 기부 담배 주상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2: 기부 담보 타니 기치라 로바양
3: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상성갈
2: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덤지수
3: 기부 담보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2: 먼저 인참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장 기부탐바이 기부탐바당 조싱 기부탐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시대

0: 직튼 속배 도시 땜불주 양규 능부 사바베베 괴지바 샘발 거수슈규이 팅디 리첸나 원러과제도 사투 총기 사바티 순수기 킹시유 지바티 슈규이 지르칙동 국경업 중의 지롤 퇴시위 칭주 당화타 나종 하스티니 퇴티내 송루규기 류 사바시 과장유 各体队 하세 총규기 균두 미보 친이 하점리 미바타 서규기 퇴기 인타 동보 과치원이타 사양나리 신규미 지루니 동경미 이슈 장르 하스 총기 서규기 퇴기 인타 동보 과 통주 칙동경미 구주타 최워구타 사야구시니 과 통주 동기 가구 칭불리 중재 토변아 통말 개와타 하스티니 편중기 루규토 서규기 퇴기 인타 동보 과 통주 동신비 총기 당부 유니 편중 변조 인미토 서규기 퇴기 인타 동보 과 통주 동신비 총기 당부티 민크유 월 통주 동리 하세 변조 처포와다 피게 조의 천다 원세 퇴부식 문유미 원경 사투 나중티 변조 지부 파워 잠기 미체발 땅기 척진 조개바 초춘 총길 하세 토도 발송토 뒤럭사배 땅기 표경 터취티 자외 신진살 체내 퇴친시 땡키 체디 셈버치지타 도수 직뒤기 무주 퇴일 띵석 체내 변조타 지조 피게 균튜나 게심 사바시도 리뚤 꾸디 당화타 차샤카기 태계를 초요니 세계 종류 외소 원진치발 미타 다이 개발 띵구바니 지중 강살슝람 자기치배 파타 지룬 남석강화니 정기 용화장기 킹배팔 외소 군바니 디기 캄상토 교배팔 사스이 배준 흐미체미 루규정신기 용도친부 문규체디 강중사투 미생구티배 류시정유 편정수 진주마당콩 하살 팅적기 소래 하람미바타 신초래기 벤졸 치볼기 야지구축 예송유 로딘주 퇴응의이신 하스총기기 벤졸 투절 남살라오토 교어더비 균도충유 지루니동야미니슈 장알롤 하스총기기 서구기 퇴기진타 동볼 루규정신기 월통주동기 가구친부리 개와타 퇴래친부송기 투제티 직송니네 지루니동야미니슈 장알루 송니지 팔리스 치마타 퇴례 송배 돌체기 체가 송례 팀접 설례타 청진 변조 링례 유골 퇴례제 변조 피계기 구수 사발 병률 차론 총규 제로니 동야미 니스투 르 투지 당볼 하스 총기기 서구 퇴기 링타 동볼 고 통주 송기 시주 시 송타 체와 지타 사야게 심바티 퇴송례 갸제 추차 레고 파와타 게용례 갸체 장지기 토유 퇴지 당복과 야보주부타 피계기 구미 첨부문에 롱아첸키 철구의 중업알 양규사발 권덕 땜부시 부유유부시 하스총길 닥스솔레링구기 변종지위 사적공시 콜칸토 로시주십시러 리베 창부추자기 정규진기 직체 구주체디 내기 퇴계티 개통타 뷰리비자 세섭치마제수 레뉴치기유 탱어콩키 랑랑키 신캐낭토 네 비주치급 로지 융보 고시도니 나동 파용아타 타제 틀레 소발도니 로지 융보 고치 초리기유 공스티 퇴기 체변에 퇴제 비진타 샹시 광저소 총기 치제 수치 송치바타 로지 퇴제 진타 고치 원니리기유 산에 티게 망초 남팀을 남시러 디네 초기원에 탄디에 락제러 디네 축돌치비에 초수 균도 중원이 하세 팀접 소래기 수균 신뢰러 뉴버제베 수념된베 두지시시 사투 총기 빙안리 고이 남베 토니 개용타 타나 콜러시비 틀레 지다 두지시유 지루니 동야미 니스추 르 다워시발 편종 총롤 청진 틀레 토담 체육공시 갸표 냠지 개이 제시 청진 초지 이기 치주탕 아동라 편종기 청시 시제 다와 토구이 라키 토마티 토바탕 민원배 규놀키 린타 고치치도 예계유 티랑딩키 심주 사비체배 표계기 게이 비이 침불라 게이 민자워지 개주하정키 셉수러 약결치도기 유부시 첸제키 신뢰러 누바툰바타 정시 중교러 니치치바 하스총기기 락제타 퇴뢰니키 꿀디러디니 팅석 퇴뢰초교키 런부지치조신유 티나 하세 토살 구두 정진 변조 키레 니동 개격 굽주고 시타 계급 신비 토살 락제 키레 굽주고고 직뒤 체미 치게타 믹세 사비 도수 키레 표현장 경종 용수 켜 유부시 하세 총기 키 지유 긴쿠웨 롱아 챙키 chargui zhunga bieshi, hasi rinni yugor pege ki diwe mi yu ni, yugor war yugor nyongchor tiwe lego yongwa chegyu ta. Chongi tsu, rinni yugor pege le, tobe gyundo ta, penpa tegar nyongchor tuba chegyu ti yi, si shebshi. Yugor ki, mengsi chachi nga we, tuyuku changto zhugyu shi. Hasi chongir ki, kyakun yong ki, yugor nichi mala ta, yugor sachi mala, zhenzhong langbu mala je, tuyuku changto donwa ta. Zhenzhong dagwa le di ta, nui ju sachi, gil kor dang ni, yu guo wei xie xu ku, de kan nan bie lang kor ki ga si so ki ji gui gui ji li su dan ni, yu guo jing ju niang lin san mi qie ba li su dong ge ta. So long yu bie meng xi ji gui zu jun zuo nian du su ni, gui di dong wa ta. So long kuo dun ki ji gui tu zang tu dong wa. So long kuo dun ki xie xu qia de dong wa ji qia gui. Ge ji yu guo qie yu jun ju ming ni, ha si chong gir ki ge shi ma wei chun da ta. Gen cham ju ni dong ju qie ba. Gui di chen dong so dapdi jen ki, xie xu chu zhe tol dan ni gen cham su, yong wei yu guo ki dapdi ren xin ngar wei qir dong du yin bishi. Bu zhe to wei, rin ne yu guo tuan zhe ngar wei pui song cao su dong du yin xin. Ha si chong gir ki, qian xi to wei guo ni po zhang bo da la ta. Zhong la kang, pa guo chong xiong jie, de wo qi bie, pa guo na chong ki yu guo zhe zhong kui du du ta. Bu li ki, kian dian rin ne yu guo tuan gong le, di ne yu guo lem ti zhe zhe ka ji gi xin qie di, guo lam ding sab yu guo so. Yu guo leng ti zhe zhe rinpo qie gu yin bishi.
1: AI zhu mi nian zhu tu zheng sa bian guo cha, hian ge, guan kan sang, na ni mi te ren le ki nian zhu ba AI zhe me yi, ki ran ni ni nian zhu xu bie le qian xin du ge shi.
0: Xin qian hian ge, xiang le, chang xi xi ki Kyakbe chowe yerdu tie sijam ki chonan si jimba si kwebe si senro na. Shokbe nginjam siyama ta tir, namsi ki chuze chichung ti lupul changbo yuba ta. Lo sungju so zhu le libe ho che yu. Hainan xingqin hagor chonggi limshen chongde ki qingpo lin chongkang di jowa ta. Peta sueba du ne wenzhang chonggi tu gema ta. Zema ta, senjang yi zhe so ta, duji dipjor che ne langye nang tu zue xin yu. Zhenpo rimsi mang tu songwe. Changka xie xie ki, nampa xie ngun. Gengui minyo wo xie ki, gaba qi bie sui gyun ki, te dee chu ne, shunu cu, gaba qi bie, kiakba qi ri par, ngar se ti gyun zin ta, sar du qeba ngun gu yu. Ho che yu ni, hai nen ki, qin pu ling wun mi rin ne xu xia ki, chun qi reng xin dian bie, gyun zin ba xi yin ba ta. Ka gom ta, ca wa si wei xor se ne, wun mi rin ne xu xia ki, ming jiang par. Qin pu ling ti tu zu ki, chu gyun chu, min nam ki, Lue ki chok bie ngar si ki lak da si du gyu yu. Chidu hai guo qi lo chong xiong, nying bie qing po ling dui da chong kan si du gyu gup gyang wun ki cen ri kyo dian ni, sui nyang bie le zhuan nan dian ba si yin la. Qing po ling si bie lok dan wama ta hai nian ki, gyun dian yu ge ki, cik dung dian ba zham ki, se bur tong tu, dui da ki sui du kien zhuo yu ming ki, ngo zhu qie ba si na. Chong kan na, zho wu ngar chi nyong bie dip zhuo qie bie, cho wo zi zha ta na mang ki, gui gu to nyong yong wa qi gu yu. Bu da tir hai nian tu chong kang sung zhu lao zang yu ba tang. Ming er, xie ya xia ru qi ge ki chong kang zu gu zhe zhi qi xin yu bu shi. Ming er, hai to chong gir ki qing pu ling chong kang nga ki zang yu bie na mu ji bu da chong kang gya lao zang yu bu shi. Si ju ki rok gyur tang, lin shi ki shung lu, chong ri ke ling so ki, gui di mang bui wo hai nian ki, qing pu ling ki ge zha qu zhe yun tu na qi ru qi yu. Hai ko chong gi, chung zhang ku, rin ne kang ki, gun zin pu qi ching gi. Qing pu ling mi xin xie xi yin ba ma xie. Hai nan tu cho du ken ki tu mong ki rin ne chen xi tan zi dong ki zhe da ji gyan yin xi xie yu. Ngo zhe qie ba xin ne? Ne ni hai nan ki qing pu ling rang so wei lak zhe di. Hai guo chong gir ki chong gir xin bie wen mi rin ne xu xia ki chun qi nam zhang ki ming tu na zhu ge tang. Ming er chung zhang qu ki hai nan ki qing pu ling rang so wei lak zhe ki wen mi xu xia so kang zu gu ri shu qie mie. Mi ti wei ma wei hai nian ki qing pu ling rang so wei lu gu ta lak zhe xi dou tu ba qi xin yu. Ta ji ho zhe yun ki ki chu ni du ne gu zhe dian ba ta zui bie tap zhe chang ma lu qi qie yu. Kuang ki chu ling ki zhe xin ta pe yu qian dong chun bie nian du ki na xu mi zhe cui lao tu mu tu gun jin ta mi zhe ne mi zhe par gun jin tu gu zhe wa yu qi xie yu.
1: Chu mi nian zhu tu zhe sa bian guo cha, hian ge, guan kan sang, na ni mi te ren le ki nian zhu ba AI zhe me yi, ki ran ni ni nian zhu xu bie le qian xin du ge shi.
0: 先看天界，想了，能说让种种去，落着钱不看明白，他们心情想了，落着钱不看不是快不提手语言。你对白路临清去，前后送就送了伊，路有十七个，路过前面，路给过错不谈对面，路军体，这里送就送军差级过具体。新安林千百顶起，期间乡土教我提托你，能说让种种去，落着钱不看明白，他们心情想了，落着钱不看不成个语。新安林前辈成语对面能看能采托当松中举期间托当松中地面去能送不见这孙金欢迎落过前面我且托当松中地面去你女他且有出过地址前面落动的预备落女托面没几把丁恰刚能是他心到他我且虽不娘没吐不他年轻点不起的没吐吧滚开多岁出得给可举碰仓落了地面规矩且规矩预备落出最你切切吹冷不冷天呢？开的雨季他，况且新冠特别难，冷死了点呢。老区别错提点心吧，恰送新鲜雨。期间想了，想用手军队玉米土长就几人捏不他。狂到亏度，家队特送家小他，能是特当松江设计所，才把就几鱼不提呢？摊长点不他，摊长点的单位，哪个开心心意？进入你东家米酒店，老二三面提杆为首，女手切羊。劳动点不明白，忙错给错位补菜汤，三年提给推来提给了，存进七千破余。摊长摊给他忙出了，陆续去六个主管，给客落着，缩小货运别劳动公司，三年师兄他年关切的，进入移动界面艺术，再送旅到我古板千夫就业，期间劳难失追来这边不错不是，冷天时不，新安林前辈对面能归他。提醒给客性别人群松中开局预备内聚集冷着年不谈生意没有进去哇阿里给加车哈将全部预备给客落着缩小货运别落端公司落地超位上端看起主任选拔三海新起内聚可有松中车技公司密些人新起内聚松中趋势看始随不谈阿里七人托给中西区贵界的行动卡脚路有了寸金突破千年东处松江前的女主去，给近冲的东坑都前远。昨年去阿里去归途，滚个长儿去我谈，推荐来过我去，三十多我就来给予。阿里明了送去送给去，推荐去，准备那个家队去旅途，那队去个月。我昨天抗议浪跨了地面，这里家产可写个七十年，我这七个月。推荐最美图片，三千米南去，茶百苦年。我说我这七个月。推于罗尼草长国际新年罗桂天图的他厕所期各魁结为罗桂天期间相乐罗下东图别罗玉人心体推各新图桂玉三天天界天地中央农村年轻积极力控推给车辆托规制区别集团操别都市电波组将月轮不三百别别月级别七点零千许行不行过年年某推安全车辆期零千现代新旧各数学语言
2: 破了地图了，没通知了解决咱们错啊！这些月，现在民主为其他人体会下许多穷。所以南北托人做决断，所以南北托人艰苦了，所以南北托人酿酒，所以南北托人拍醉，所以南北托人感性。所以南北托人部队援救的制度别不齐。铁蛋娘们多，中国第一，任你给南北托人提了不进援助一万的钱。中国南北提了不进，中国南北界的别不齐。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년 준수 한들행계의 선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以自远不语，
1: 我以自远不语。
2: 这样的不错，想不到我以自远不语级别李成学退出时，第二个李成南，平常在外面历练学习，军人级别人，选手偏往西，看不得输赢。平常悄悄的做，军部两边冲突了。玉米林的学校去，三队冲突接不了钱鱼。冲嘴能力，年纪点点压着疼，露着那位扑克拉，螳螂图差用的鱼。冲嘴唐金图接不蒙鬼，给不了，穿着尖气，骨锥这边大呢，压着这等短的，下着这片月景。除非你，这个人被玉米林的学校去，穿起人形的军装吧，他把吃人了也没疼。说这么年我都马不得去被空气说这边土那位主路念别养他的真心语从这大约别女民人家学校去人家三个就在店里说从这初中去干过的话你们这些堂有没错如果我们去念念其他的清明天气学校的程度的提醒语大伙子人来的估计下周的国赛将是一个月第一年学习观察国别俺最重最设计全部都不行的。那年王国人年纪了，说听宋车不赢，他若天外忙我车轨迹越级绝度。军部两边重组你，没人来没人跑了，伢昨天都前边重组行人了。女兵人呢学校给南站看俺怎么越边，随军去重点时间的。这样第二个人边女兵人呢学校给，过去下不他，张军将人边女兵人呢学校给。我且说这趟，军别伢些水兵提醒总人别，玉米林的学校给包括了这趟，过年那些见你创作群众体，人年给梦想去旅游，过去下周六九，退了九屯别退一趴了，空地缺钱，天年，等到伢别屯北也不穿我了点这趟，给不了没别没那么特别，可宿舍别落个了些阴险。大家学习越过我的年龄修为，人类给对我世界性的教育。罗楚教授评论两位责任，关注所有的开心，还给三度订阅，那么给两张图两年，创作多了怎么做的？大家干嘛交叉看线呢？总图立体学。另外，按照关注的点呢，增补这个别，马大人学做逆光马赛，他同那么些老人打狙击越级制度。联通界面准备什么了？用多少个出行？平常的，从设计上南下通列车的轨道修建当年，特别上南通过铁，从多跑了转运。今年暑，军办两边重组年，装备过了外，开价给凌晨都不是银币，陆续就支援。联通界面准备什么了？重组那些设备，过去两年你们来看做谈。联通界面准备出了年暑。有没那么几技术你对我三百个看管你包括出去你同家面就平落了孟西这个确用的人不得七八趟你同家面你去他妈落了军部两边重组电用机重新与我的机做年重组的他妈趟求求的总机军部两边重组人年与我的娘这趟重新他的机其实来我的个月能不下动突击准备过个了准备内突把体外切割你同家面你是做什么罗内松？总给家比如我，连忙下嘴转头，孤注动位决定作为各色军鱼。随军给孤注动位了两年七八年，朝鲜给孤注当年打过了七百趴了，连南人民心屈松措施七八趟丢年，起来错过电厂的组织几个月别，创作了国在了大瓦塘，那些水电了人话，国界说话，孤注动位接，越过了冷地几个月不是？你同江面，你是这批罗南松，人年越过了两镇南站地，专门给国同桌的集团去问你当年，对岸就是国堂，日子给朱兰说说，沿了南站卡古立住前地，这个地爱西人边越过了镇江口，对吧？了学习有不的，重组用地推上团聚团起，对岸三百的北北堂，农南熊兰地也与你说，军心我听你的解有不的。你同家面你是怎样落了？军部两边重组，如果我每天吃俺那怎么了？年年续不了，每日强牛用不过了，吃松糖你同心愿。 yume tuten chunbi la la, tengyo nya sung mi, logic la yungba goro, chijik lakzam li yungi mi. Daja kongki, mimi rinne shu shak su gang tu, goche tsimba tang. Sande, ga sara shibshu wa chigi yu. Sardu nyube langkula deni, tuten chunbi la gi, zun mimi tu. Nguanche, nya chin mi dube simche chigi yu. Daja yugo wa mang cha ni, mi chokbe simche duji jue yu. Shoshoro zong rinne tang yugoro jue gi, jue chang. Tsirin lam laki, gar gyam ne dweba tang, guzhu tongwa, mimi rinne shu sha nyam len chi pa. Nyan xie su ting la rewa su, logic tui shi re, yu guwa yung gen yu bi. Yumi tiwe ma wara, rinne yu guri ki penba, long su ju ju chung yu ji tang. Kong ki, nguan ba chi na, di lu yu guwa rinne ni shu zi tang, yu guwa yung bub, lari yang gerim saba shi tu li bu re ji ju du. Xiam la, mimi rinne shu sha nyam zi ki, Miri tunji dambu lewa la jue ji kwa ti shu yin. Pue ge lhamu ngabu tang, Guangdong dwe gara ki nyanjib dambi, yun dian zhanyan tang, Pue dong rizhi nyam zhi che di, Kangchong sa dwe ji nyam ki deng tup tang. Rewu wu ling lu ju ki, Yangzi tue bi kardab nyam zhi che ni. Laksam su mi ki tang zham sung we, De duen shik jiba tang zha. Rilong ge we, Ngui mi rinne shu sha ki beri shik che bi. Sayu ngay ki dima wa tsui, nang nyan tang gyurgo ki tsui ni. Miri tunji ki dambu ji xie to tup yu la. Zhonghuai pi chung sui jun ri ne ki, sun shu ngang ki tsor tup yu. Ni xie kong pe rang yu chung lamu tsokwa tang, Guangdong do gara tsokwe nyam to sar sum che bi. Pen chung tang Guangdong ki, lu ju nyan yang do gara toma. Pi du en pen, zhang de ren xie pa. Lai si lamu gyu zi di ne su cha pin che yu. Nyanyan dweigara te lu ju ki shibzhu ngok dun dingsib che di. Qin gyarib tun ju ki, pyo du enpan zhang yin tang ki, zai chi juxir che yu pi. Lu ju tun yu ki pabling rung xin tang, zumri ki zai nyam xie chik tu zhe yu. Sa du ki gyu zai cui shib tang, nyam ji chukwe nyanga ki kardi gyu zhi li. Tang zham ju gyong ki lu ju ki tun yu cunbar che yu ba tang. Zhang yin tang xie bi ming ter du bi. Miri war ki zi hua tang, kim xin ge xie ngibar che yu la. Gidu nyam nyong tang, che cha nyam kru, nyam xin nyam sun, le wang jikdun jie ki, jikdun chokbe do xie se zhi gim ni. Zhonghua miri jikdun chokbe do xie tang, yegab ki dang wang ka zhe tu mirung we, sam lu nang nyi ti, yurgu ri zhi tang, xiong song we ci ri ri, jiong nam ri zhi jie la, du bar che yu. Hui gen lam mu tang, Guangdong dwe gara ni ge, nyam zhi ge zuo ki, Lopso tseri rinne zanzu ki, roa mi ri ki ngui mi rinne shusha ki, cabzun rangxin ki mingxun namchang yinbe nguye ni. Nyamdu chabdin tangbu yinbe, pyo du anpan zhangdan rin ti ni, yu zi chabdin ti, sardu rangxin qinbu ten yu. Chabzun ba sunam zhumdi ki, sazum ki rin, nganzu tongda par sumtu, rinne zhuang tang, piri, nyamzhi jie ki, tuni la mi di. Duga rinni ki rinne ki kechu cheshu denbi, shigyu nyamzhi dingsib che di. Tingrib duga ra ki chabdun namba gyu, changme zhinji yu tu den yu. Huyo ki lamu ngamji tang, Guangdong duga ra ki nyanjib nyamzhi yabu tu yu bi, darin hajang qinbu yu ji ju yu. Demo wa cilin doji, lamu chabdun ni Guangdong duga ra ki xiandang tui ting tangbu yin yang, changbu mebe na wa zawa ni mindu. Dugar ti dee ji, xi ne, zhang yin tang ki, kim xin ge ji ki zisim di xi to tup chung. Lu ju mi na, sun nyam tibu chup du, ji nyong zu si mi ju yu ba tang. Guangdong ne yong we demo wa xi ki, pu yu ki dugar tang, pu yu ki lam nyam du chup tang. Nang dun yang, sa ne nyi tang ji we dem ju yin ba tung tu, sim gu qin bu tip chung. Ti ni, le wang jik tun wama re la, di Zhonghua mi ri kim zang jik dar ji we, Nang tuyen sun nyam tupi, se zhi che du ji jue yu. Xi duo qiong war xing na, dui gar di nga ji su bi jin tang, Guangdong, Shanxi suo su, ji ju ni du ngang, gu zhib che yu ri. Xiam la mu tu, na zhong lie se rinne gi se tu, ngui mi rinne xue xia mi duo ca ri xi ba. Lian sa chong gil ki ngui mi rinne xue xia song jiong tang, yun zin le tun ki gor kui ba di xiu yin. Yun zhong lian sa chong gil ki ngui mi rinne xue xia song jiong la, yurse zhungzhe tup yu. Changxi le ngun bara, chonggir yung su, rimka ngun mi rinne xun xa ki, chunxi rung xin ki namchang ka, 숨게 계속 되고 예배나 미래 경미미리네 시작이 천지 남자 지타 예급림배 남자 이슈쟁아 란경조림배 남자 시비싱아 총결림배 남자 계속행아 종림배 남자 니게 숨소선 지에게바타 림바카기 천지 랑신기 균진바 숨게 계속 계제 예배나 예급림배 균진바 중앙타 란경조림배 균진바 시주 총결림배 균진바 구주코고 종림배 균진바 니게 이슈접힌 제휴 롱어 책동 숨결 하점기 로규 댐비에 사드 나중 디 나위 시베타 팅랩기 균진니 냠지기 리우사바시 좀신유 태고 창외 민슈마라니 뮤미리네 쉐샤 송종 레드윈키 망도 더버리 예동 잠미 니슈 저줄레 따와 숨바네수 캐사 총결키 총결인베 뮤미리네 쉐샤키 순제릉신기 남창 카 듬바타 디신 전시령신기 균진바위 절수비기 레아된 구림대배나 빼고추시 종계림배 유미리네 슈샤 송종디생키 시림도 교디 유절수비 탱시라 주지치바타 리카기 루지탱 숨줄하점라 랜겜니 지뒤기 제십댕기 레아된라 멍시댐부식 딩유 다자계급타 랑견초 종계레 종계림바시 유미리네 슈샤기 민슈멍라 시제찬에 준심바타 게림 람신께 송정 지단 대회 카세토 친유 대나 면접 공가라 종키 뮤미리네 슈샤 송정키 편제 뮤세 대회 퇴지 종용 긴 뮤미리네 슈샤키 남장 큐 예동 잠미 이슈 저지 류 룬조키 카 시비 시비니 예동 잠미 이슈 저조 류 카 구주 코송 바로 망도 친니 망도 조세 슈친부 유바리 멍에 게린 텔이야 내라 케비 슝류 제비치 캐사 총결기 공림기 송정 멍유 쯔린 호다 체디 제공기 침주 탕가타 쇼스이 라지 파미 첩제 소제소 조네 남자 카시라 송정 멍유 균고로 디 제주 테르고 듄슈 디라 총리 예자 사르수탕 첩제 뉴루 소라 멍유 카탄위 간에 뉴딩기 세투규 예본 자미 니슈 쯔줄르 도왕아베 치시니 레세 뉴미리네 슈샤기 로그라 차든 급탕고 동접 로간 도체니 유미리네 슈샤기 로그라 튕군베데 제규토 진접 제바탄지 시균 딩유미리네 슈샤기 로그라 리센 카 중니기 자녜 버시 품주타 예사수냐니 미럽 제마라 시균 리제기 냠버 지시 자친 예사수냐르유 진접 제유토 유미리네 슈샤기 리네 삼규타 라시 튠제 짐총큐 퇴지도 주디 짐드윈타 베리 짐존제 시지젠키 초도 디부진블레 년테랑라 미미리네 슈샤키 짐존 용법고로 칭아탄아도 듄절하점 중유 제사 총결기 노타라 미미리네 슈샤 짐접치비 제고 허다 배워마세 더도 니도 잠미니 저줄리 최고 뷔세 나르웨 레소타 짐바토로 동주 인시 종교 용진 미미리네 슈샤카 숨게 계주 결국 이트니 하무타 이수 베조르라제소 천지릉신기 남자 레긴탄 미미리네 슈샤기 균진바 사네 사도토 페바락시 웜드윈탄 라젤로바르디엔 창디 데모즈그 넘버티 짐드윈탄 냠린 냠규제 시지도 뒤비에 마마리네기 데모스아제소 요조리 민의 발을 해서 총결기 총결의 용진 미미리네 슈샤기 유고 냠린탄 짐드윈 샴드윈 링내 삼교 튼제제기 외등 딘시카 니슈쟁아 제딤기 레등 리줍신유 대낭 쉔제 허리바 딘진기 탄게 뮤미리네 슈샤기 링내 삼교 인남린 칸라 첸덴기 레니르탄 캐주 뮤세 두부 딘비 대사 종결기 뮤미리네 슈샤기 외등 딘시탄 탄게 인남린 외등 딘시카 탄구 난담유 세나부소 텐디 레자낭 규주 슈비에 난도남 슈스마이 샘라 생글랜드의 무투 난주 칠람토 규주 슈비에 레전 신다 세나이프슈

0: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认证企业员工，票给龙津写。给他那按住了咱三百的投资些学，我按住天灵给了咱开个门的学区业。天涯就是出版的短不怕啦，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了咱东脚他，就是短不呢也不怕啦，
1: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동요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위 레젠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 파라 선규르 레젠쇼요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동요 추즈 주업계의 주업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동요 추즈 주업구의 니슈비 파라 감계 초규 레젠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쩡니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니네 니슈 자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규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는 규 저와 유

0: ngwenyeri nyamle thamsa biwa, chungnyi zhiwe chuse dunse mipara sabdo donwa jie xente, gyeke nyebu mimang la penpa ngarwe mangwa zhundu hu. Zhongguwe geyo mimang tuzo ki, eka doro gyeso wara rinpa mangwa ta, kyabu mangwe za zi zhongwun chiba ta, chimzu ta, dagu gyesi yunglu ki nyamnyong biri dingsab xente, gyeke nyebu ngwenyeri nyamle chi, chimlu ki gyene chendu hu jisung hu. Noo ya hi, eka doro ki, zhongu ni, Chokpo sambu ta, rokta sambu ro ziyi yuwa ta, Zhonggu rangta ta, nga kong sacha tsangma ra songchun sipa ra gyabdur shuyi yuwa jing. Zhonggu ta lintu, nyo song ta, ma chok so kya kong ki nyamle dingsa biwa ta, chimzu le kong war penzun lopchon ta, penzun jeshi ra zingyu shukchi ra tongdu yuwa jisung yu. Xiao jie, jie chen na shu yuwa shi.
1: Diga le wunen bibi ni tsu. Guangdong xingjin shenzhen chong ge da, xinjiang tunji zogzun mak de shisho ge ba, 石河子冲击的起, 杨塔北四中切着大瓦祖国的, 六零大瓦六中六数, 军队的丁十五安倍呢, 六中的十七, 列举界了西极都归队当瓦的, 满座的森寨的土古路七百年段, 特举熟金切的, 六中六数的, 满足了偏多瓦的, 空白了归队当瓦的, 松寨藤十切的, 六中六数的偏寨恶屯居路, 军队安归队当瓦, 六中六数处, 广东深圳起, 冲击的七七寨数, 나순 촉지 뒤에 개주라 시게 갸지 나순기 제뉴 토르데다 레리 지규르 추기 그거로 미데 당당 만족이 십슈 띠네라 띠네 지변다 군변 정신기 체멸롭다 주데 제뉴 소종제유 부덴추 부덴 총수니 신전기 나순 직뒤 치유 망슈기 사공식 인신 지쇼 딱제다 흉무 베리 소기 덕십체부규 대가라 미덥 정류 롭종기 지든 침부유바 시도 총규 나준기 롭종기 그고 멘저와라 시데 산에 대가라 짐버드 릭 멘저베 AI 롭젠 말라 주바다 민가라 짐지체나 롭젠 팅 굽주 고추부터 롭종라 슈베 미팅데 촉동 갸레 게유바시 신전기 총미 천双키 정이 지구를 땜바이나 야부 대잠시 톱기민도 안조르르베 AI 섬로동단테 문에 팬윤 침부도 지주유 Lobjong Lobso Beizun, Shenzhen Chongji de Yongji Zongda Chu Rinpo Yenji Guzhi Senbi, Nedun Chijigda, Gyada Chokju Ripge, Shibshir Chede, Takde Likju da, Takju Chekyuriya, Jigdui To, Guzhi Dongxin Yu. Guangdong Xingjin Shenzhen Chongwe, Zengzu Bu, Gyunle Buzhan Xiongba, Zengxue Lanki. Nganzu Xi Jinping Dengzu Gongba, Lobjong Dala Dara Dingsip Chibata, Yangtabe Sikyong Chede Dawa, Zugba Da Laklin Darwe, Lobjong Lobso, Dende Dikdinga Bewa. Gozi lopso da mangi gogo sido chegyu tajong cheba, leishu bapar da lopso menchu, dogan gen ninso, manzo ki toguru chebe nedu takju yabu cheba. Jibe shibshu chuze toru dongwa che chede, lopjong lopso chumze te kongbe la gudi da manzo la pendo be lege chumze ngonsu gyuruba dendi chegyu shechyo yu. Xinjiang tunji zogzu magde shesho geba shihezi chonggele ki, gyaji dangyun le cheba, 탑사 당보를 교회에 망기 내주의 독십다 망기 심지에 세워라 최대한 최대 롭종 롭수의 총재 시림 주용기 편제 응수 교류바라 그대 당유 심후 남기 강당 총총리 사내대계 캔된 유고 총총식시 재미 총재 유고와 보진 이구 제받다 대중수 총총기 깨졌다 세수급기 두능수와지기 인람기 총미래 쇼긴 팁기유 내둔태를 미대 사내대가라 디귀기 니치대 총례 토담다 총기 토담 총규 튜미스와다 냠제토 토담 우렌주디 총규기 니경다 총미 초바지 교차괴다 튠주 제범마세 람람다 타니싱 총미 규다 타 징웨 세메 총례 니경규 라리안 땡기 제디 멍시 지규 진보다 되고 창도 당왔다 니경 튜즈 세네도 당유 총바 리안 원기 다자 구유 야보다 직제 야보유라 안주 총규 상매 총양 하장기 야보유바다 군주 치마네 치마제 차와디다 창마 안주 심띵라 법송시 주유바시 롭종 롭소 베춘 신장 튕기 조주 마데 세쇼게바 시허즈 총게르키 망주 튕의 솜동 앞길 하점 조규로 그디 당유 신장 튕기 조주 마데 세쇼게바 시허즈 총의 증조부 부장 슌바 허유 준키 안주 망라 대기 준규대 신용 체제 치슈수 지규 타종 체대 만조기 도구로 체배 차와 총자 로지직짐기 야부조바다 만조기 톱조다 기조로 대조르제 사메제바라 치루 당데 롭종 롭수 춤제대 만조기 통토바다 초르토베 응유 춤제수 교르바 체대 자주 응유기 토네 땡기니라 로덴 규르밍아 지송슈바다 송

0: 토브리 당 젠즈
1: 디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궁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리첸 쇼인 팅디 리첸 키 낭튼 존니 체단 토기 장도 롱누 시베 고르타 하노이 춤슌토 중국의 장도 바바 동아 시베 고르 어리 어리탄 로쿠르의 냠제 망튼 낭중 키 시큰 충토 당와리 디스주기 냠니 몬베 고르 콜레시비 랑코르튼레기 중교르 피게네츠 시도 치구베 고르 방글레 록슈 축제리 지탄 변조 피게르 람디 체베 고르 게지민네 민난키 중국 시베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챙키낭 튼 십천남 시엔쇼 조덴키 게사 아먼탄 지리 니길 하점키 최베 로조기 타예베 탕고토 롱슈 로튼 추고르 쪽숨키 더마 쳔보타 롱탄 뒤네 콜신